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가을이 황홀경을 펼치고 있는 10월인데요. 10월이 되니 초록빛 그늘을 짙게 들이우고 싱그러움을 자랑하던 잎사귀들도 어느덧 알록달록한 자태를 뽐내고 빨간 단풍이 내고향의 온산차를 수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혹적인 가을이 전해주는 향기와 여운은 우리들을 도취시키고 있는데요. 오늘의 요청한마당에서는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울긋불긋 곱게 단장된 단풍의 향유를 맛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최향단 가수의 노래 낙엽을 밟으며를 보내드립니다.

가을을 여유롭게 즐기는 것이 또 다른 재미인 것 같습니다. 햇살 가득한 가을날, 오곡백과 가득한 가을을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 거닐어보세요. 마음이 하늘가에 둥둥 떠서 여름 내내 무더위 시달리던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좋은 추억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산동성 청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허웅된 어머님은 따뜻한 햇볕에 이끌려 바닷가를 거닐다 보면 어느결에 고향에서 만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그리워난다면서 모든 친구들이 건강하게 유쾌하게 황혼 인생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단풍의 노래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금경강성 밀산시에 살고 있는 한순복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순복 씨의 동창 리에자 씨의 61세 환갑 생일날이랍니다. 리에자 씨는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15년간 억척스레 일해서 두 아들을 장가도 보냈답니다. 한순복 씨는 리에자 씨가 마음도 착하고 성격도 좋아 친구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항상 친구들의 비타민이 되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리에자 부부가 몸도 건강하게 가꾸고 황혼 인생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리에자 씨가 친구들과의 우정도 든든히 다져가고 환갑 생일도 즐겁게 보내기를 바라면서 소품 3개를 보내드립니다.
1: 우리 가수는 아직 다치지 않았구만. 아이고 실망났습니다. 여러분, 글쎄 내 말 좀 들어봅소. 이번에 국가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한다고 그 고속도로인지 그 세기를 낸답니다. 글쎄 세기를 낸 게 좋은데 왜 하필은 이 넓은 땅에서 딱 우리 가수한테 이래야 되는가 말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말이 맞습니까? 아, 그것도 사전에 토론도 없이 아, 계약서에다 도장도 찍기 전에 이렇게 내 때까라 이랜다까이 이것이 말이 되는가 말입니다. 자관이 너 오늘 우리 가수 오늘 다친 날이거든. 그저 없습니다. 없어.
2: 아버지는 어째 여기 왔을까?
1: 야야야야 너는 어디 전화기도 죽여놓고 쌀쌀거리고 어디에 돌아다니냐?
2: 아니 언제 여기 왔느냐?
1: 야 머리 얼른 큰일 생겼다.
2: 예? 무슨 게?
1: 시공대들이 토론도 없이 이 우리 가수마트 이랬단다.
2: 아, 걔 오늘 우리 가수마트 민다는 거는 누긴데 들었습니다.
1: 어서 쌍대비 그랬다.
2: 무슨 게 쌍대 아버지? 아니 그래 다른 말은 하야 할까?
1: 아이
2: 아우야 살았다.
1: 야, 예? 그래 너는 어째 여기 와 있니? 어째 와?
2: 잠깐만 내 어째 여기로 왔는가? 내 어째 여기로 왔습니다.
1: 야! 아니 네 여기는 뭐 내 어째 아니야?
2: 아 그게 아 나도 그 쌍대 아버지한테서 듣고 여기 올라왔었구만.
1: 마치 큰 일이 제일 먼저 들었으면 양들 먼저 말해야 되지.
2: 야 말하면 아버지 가만히 있겠는데.
1: 그래 그래 내 어째 가만히 있니? 이게 어떤 가수인데 내 가만히 있으면 되니?
2: 내 글쎄 이거 어떻게 말하는
1: 거야? 야 어찌 보면 이거야 우리 어? 아들 애들 오늘부터 목숨을 내고 한번 가봤다 해봤다.
2: 예? 어? 야 이게 아닌데. 야 이거 어찌는 가 이거 올라오겠는데. 아니 아버지 이거 어찌겠습니까?
1: 뭐?
2: 아버지? 어? 아버지 여기 있지 말고 집에 내려가서 내 여기는 내 집이지.
1: 어?
2: 아, 아버지 원래 혈압이랑 대단히 높은 게 아 저 시공개 들어오면 아 싸움이랑 밀어나면 아 그러다 땅에서
1: 이게 번져지면 어찌겠어. 어? 빨리 집에 내려가서.
2: 예?
1: 허허 야 광원정 씨가 이게 또 아들이 다른 건 다르다 야.
2: 예 그렇지 그 내 누긴데.
1: 내 아들이지?
2: 그렇지 내 아들이지.
1: 뭐야
2: 아이 내 아들이란 말이.
1: 말 좀 도와주래.
2: 알았어 아버지 빨리 집에 내려가.
1: 야 이럽더니 나는 야 이만 삶이 다 살았다. 아 이럽더니
2: 야 이게 아닌데.
1: 야 무슨 아이 무슨 야 우리 어? 사람이 살면서 한 번 죽지 뭐 두 번 죽냐.
2: 야 아버지는 무슨 소리 저 들키는 뭐
1: 어때
2: 아버지 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몇 년 전에 엄마를 저 세상 보낸 것만 해도 내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작은 일 가지고 내 아버지까지 저 세상 보낸다는 게 이게 글쎄 말이 됩니까? 아버지 내려가시오. 빨리
1: 아 이렇다
2: 빨리 내려가라. 아 빨리 어제

0: 무슨 소리야?
1: 무지개! 도자!
0: 어!
1: 아버지, 개가 확실히 요 내 입을 이제 도사 찍었단 말했습니까?
0: 어!
1: 아우 야 이거 잘못됐다 이거 어찌는가?
0: 내 비상들이 좀 수상하다 했다. 어? 그저 철원도 없이 우리 가수원을 믿었다. 여기 무슨 문제 있다 했다.
1: 아버지 진짜 없어. 아버지 진짜 없어. 아버지 우리 말하세요.
0: 야 지금 말을 하게 됐니? 이어 지금 보자. 그래 무슨 나 무슨 올림꾼고 내리꾼고 올림꾼고 내가 뭐 개야?
1: 아이 그 뒤에 말 나였어. 뭐.
0: 이게 한 개. 보석에 서라. 서.
1: 잠깐. 아버지 여기는 넘어온 날에는 아버지 이제 말한 그게 그만해.
0: 개.
1: 에이 나만 나였어. 넘어왔어. 여기도 그만해. 여기도. 뭐 잡았어. 아이고 아버지한테 나 얼른서 보자 건네 가게 하자 그러지. 아이 올리는데 뭐. 아이고 정말.
0: 아버지
1: 어떻게 했니? 아버지 정신 차리죠.
0: 와, 너무 좀 잡았다. 야, 니들 말이 이거 어찌
1: 내렸어.
0: 야, 내가 못 들을 거야. 에디키 스테디미스. 에디키 스토어치.
1: 야, 아버지, 모든 일은 내 데다 맡기고 집에서 개날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까? 아니 나도 생각이 다 있습니다.
0: 야, 생각 있다는 놈이 그만 더 다친겨.
1: 아, 아버지. 아 그래 말하면 도사 안 찍겠습니다. 아무래도 무기 찍으나 찍지.
0: 야 왜 찍니? 왜 찍는가? 아 죽어도 안 찍으면 되지.
1: 아버지 아이 과수원에서 돈 얼마나 번다 그랬고.
0: 아지
1: 이제 이 보상금이나 뭐 여기 고속도로 밑에다 유람선도 그리고 식당 가고 여관 가고 아 언제 돈 못 벌겠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0: 사람이 살면서 돈이 전부인가 아니야? 어? 돈이 전부 아니다.
1: 예, 아, 아버지. 어째 이렇게 버텨가지고 돈 더 받을까 그래 잼도.
0: 예.
1: 아, 아야, 아버지, 너 시공대 들어왔구나.
0: 무슨 일이야? 야, 서라. 야, 서. 너네 미겠으면 내부터 밀어, 내부터. 야, 내부터 밀어봐.
1: 아버지, 어떻게?
0: 야, 내가 딱 밀어.
1: 빨리 일어나서 아버지!
0: 아버지! 야, 나오자!
1: 야, 이 남자 같은 민간인들아!
0: 야,
1: 아버지!
0: 일어나서!
1: 아버지, 일어나시네! 아버지!
0: 일어나!
1: 아버지, 일어나시!
0: 야, 뭐 이렇게!
1: 아버지! 야! 아, 아버지! 저기 이 집 나왔구나!
0: 가로 오래!
1: 예!
2: 아, 진짜.
1: 야.
2: 아, 아이,
1: 손님.
2: 아, 저 아버지. 어. 야, 아버지 오셨네.
1: 맞아?
2: 어? 자, 해설이 아버지. 오래간만이다.
0: 제 누구야?
1: 예?
0: 제 날 잘 알아?
1: 야.
0: 오, 이제 볼까, 진짜이구만. 진짜네. 진짜니까 예의해야 되지 뭐. 이 진짜, 예.
2: 자.
0: 어째렘까? 아이 이번 일이 우리 백성들 위한 일이라며 어째 내 맛 딱 피해를 주니? 그냥 나는 백세 아이야.
1: 아,
0: 이 눈에는 내 백세 아이 돼 보이니?
1: 아와 그게 어디 피해를 주는 일입니까? 아니 보상금도 톡톡하게 준다고 해줬구먼.
2: 진짜 못 가겠네. 자 해철이 아버지 나 예 저 해철이 도자 탁 찍었다가 나 아버지 다 동의했는가 했습니다.
0: 도장 같은 소리야 무슨.
1: 야 아이 아버지 아이 이제 이렇게 나 난 뭐 해야 된다?
0: 저를 또 누구야?
1: 예?
0: 내 저를 다 알아?
1: 야 아버지도 좀 와.
2: 야, 해서야. 야, 니 내가 말한테 뭐래? 니 아버지 동의했다면서?
1: 아이, 글쎄, 그거는.
2: 니 정말?
0: 아버지, 내 원래 좀 일찍 아예 찾아뵈야 되는 거 그랬습니다.
1: 아, 그 치그라.
0: 일찍 오든 늦게 오든 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난 답은 딱 하려다.

0: 예? 아, 봐라. 그게 아마야 돼. 그게 아이든 다음 그 아이든 일인가 그런지 안 돼.
1: 야, 그래, 그래. 어? 이 넓은 땅에서 어디를 밀지 못해서 딱 우리 가슴 같이 일하는가 말이다.
0: 야, 좀 아마야. 이거는 나라에서 계획 세워서 추진한 일이지. 저 진짜 결정한 일인가 한도.
1: 야, 그럼요. 어째 그 석인의 가슴만 받다고 천장에 그 밭은 이렇게 뾰악이 생겨 이렇게 피해가고 그래서 우리 밭도만 이랬는가 말이다. 이것이 웃기는 게야, 웃기세요, 웃기세요.
0: 다른 집에서는 딱 밀지 못해 그래도 그만.
2: 됐어, 됐어. 저희들이 먼저 내려가있어요.
0: 예, 예.
2: 자, 해철이 아버지, 내 아버지 마음이 다 안다. 나도 나를 보는데 니 어떻게 나를 아니?
3: 예?
2: 아버지, 야, 이 정말
1: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4: 아버지, 저,
2: 야,
4: 아버지,
2: 너 절대 못 가겠네. 자, 해철 아버지, 이 시간 정말 빠르지. 네, 군대 갔다 와서 소학교 민영교원으로 군대 받아. 저 해철이 집에서 주숙 받고 있을 때 옥새 같은데 벌써 이렇게 24년 지났습니다. 그때 해철이 엄마, 해철이 딸이 주고 매일 아침마다 내 밥공기 속에다 삶은 달걀 한 개씩 묻어주고 정말 친엄마 같은 분인데 됐다 됐다. 이 과수와의 아버지한테는 단순한 과수와의 아니라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래 내리다 보면 저기에 해철이만 누워 계신 곳을 내리다 볼 수도 있고. 됐다, 그만해라. 아버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에서 연맹까지 배로워서 저 청도나 대령으로 이대로 와야 되잖아. 그런데 이 세길이 통하면 그 한국 속초에서 윤수의 직방으로 훔쳐놓으라면 그 시간도 빠르고 돈도 얼마나 절약됩니까? 아마 그 2012년에는 지금 경제 수입이 두 배로 성장되고 이제 2020년에는 네 배로 성장될 겐다. 해철아 아버지, 이 길목을 튀우는 게 해철아 아버지 나라에 얼마나 큰 공헌하신지 아십니까?
5: 나도 그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다.
1: 예, 나도 다 안다.
5: 아, 임마, 나는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고 이 가슴이 아파서 그랬다. 이 가수원은 내 아부 우리 놓지 꿈과 추억이 깃든 가수원이다. 생전에 우리 놓친 아부 둘이서 이 선발이 터지도록 민둥산을 개척해가지고 매일 날마다 등지에 물을 쥐고 이 산등성을 몇십 번, 몇백 번씩 오르내리면서 10년 넘게 이 가수모 가수원을 꾸렸다. 이제 겨우 저 수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랬다. 이게 무슨 말이 되냐? 말이 되는가 말이다.
1: 그러니 말인가? 아니, 우리 두만강 지역이 하루빨리 빈곤에서 벗어나고 부유의 길을 나가자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5: 됐다. 알았다. 알았다. 밀어라. 밀어. 이 내 마음속의 상처까지 깨끗하게 싹 밀어라.
1: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이나 하자.
5: 아무리 밀더라도 딱 한 달만 참아주면 안 되겠냐? 어? 딱 한 달만.
2: 미안합니다.
5: 야 임마, 너도 이제 말했대야. 우리 놓치 제 새끼도 아까워서 알맹이던 달걀을 네 밥공기다 묻어줬으면 네 지금 와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안 돼. 이제 한 달만 참아주면 저수왕이다. 내 우리 놓친 제사상에다가 딱 한 번이라도 이 사과배를 올려놓고 맛이나 보게 하는 게 이게 도리 아니야 도리. 이 딸이 내 빌게. 아버지, 아버지. 미안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 내 몸은 게 아니다. 저 세상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도 꼭 이해할 겁니다. 내 진작으로서 아이, 내 아버지 아들로서 담보한다. 이제 이 생일이 뚫리면 내 아버지한테 제일 좋은 고제다 꼭 새로운 과수원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왕천면 대흥구진 쌍나공사 유정촌에 거주하는 리동선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리동선 씨는 얼마 전에 갑자기 눈에 장애가 생겨서 눈 수술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됐답니다. 하지만 리동선 씨는 엄청난 수술비 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이런 정황을 알게 된 왕천면 정부에서 사업하는 리훈, 왕천면 행복사회구역의 주민들, 왕천면 민정국의 사업일꾼들과 쌍나공사의 촌민들, 그리고 유정촌의 부녀주민을 비롯한 마을분들과 이름 모를 주위분들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어 리동선 씨가 수술할 용기를 얻게 됐답니다. 하여 리동선 씨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앞으로 이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란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리동선 씨가 고마운 분들에게 요청한 노래 타향산 단풍을 보내드립니다.

어느결에 가을이 산정해서 머뭇거림 없이 슬금슬금 비어 내려왔는데요. 계절에 따른 날씨 변화로 녹색이었던 식물의 잎이 빨간색, 노란색, 갈색으로 되어 단풍으로 변신합니다. 화령시에 거주하는 박주영 아버님은 요즘 들어 하늘도 쾌청하고 산천 경계도 아름답고 거기에 연변의 민속 음식이 풍부해 많은 국내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다면서 내 고향을 더 널리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분들이 화령으로 놀러오고 선경대도 올라보길 바란다면서 노래 단풍 사랑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인력 지출하고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아도 가을이 연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빨간 단풍이 고즈넉한 가을길을 너무 아름답게 물들여주어 청춘 시절이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단풍나무의 예쁜 잎처럼 우리의 마음도 풍요로운 가을에 아름답고 따스함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단풍으로 수놓은 대자연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삶의 의의를 부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오늘 오프닝곡 김다현의 그냥 웃자라는 노래 보내드렸는데요. 우리 인생에 관한 그런 노랫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마지막 모래알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옵니다. 누구나 그 마지막 날이 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살 날이 딱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루하루가 그 마지막 날처럼 소중하다는 걸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의미 있게 잘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란 걸 깨닫기도 합니다. 인생이란 하루하루가 모여서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 채우시고 또 행복한 날만 계속되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봅니다.

언제 들어도 힘이 돼주는 노래 마이 웨이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신선화 작가님의 글 우리 집 장맛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텔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형국화입니다.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선화 작가님의 작품 우리 집 장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함께 신선화 작가님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즘 우리 집 밥상에 자주 어우르는 단골 메뉴로는 파, 오이, 된장이다. 무더운 여름 입맛이 없을 때 시원한 오이와 향긋한 파를 된장에 찍어 먹으면 맛나는 한 끼가 된다. 내가 만든 된장이지만 정말 맛있다. 자주 이런 말을 하는 엄마는 된장에 대한 자부심이 그득하다. 엄마는 마흔이 되기 전부터 스스로 장을 담갔으니 그 세월이 30년은 훌쩍 넘을 것이다. 해마다 겨울이 오면 우리 집에서 꼭 하는 일이 있다. 바로 메주를 쏘는 일이다. 겨울에 들어서면 엄마는 달력을 번져가며 언제쯤 메주를 쓸까 날짜를 체크한다. 아무 다른 일에서 안 되고 아무 다른 아버지 생일이 있어서 안 되고 엄마에게 메주 쏘는 일은 결코 소홀히 대할 수 없는 중대사다. 메주콩을 삶기 전날부터 우리 집은 분주하다. 사실 그저 메주콩을 깨끗이 씻어 물에 불리는 일이 고작인데 집 전체 분위기가 다소 분주한 느낌이 든다. 아마 메주 쏘는 일을 제법 격식에 맞춰 대하는 엄마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일 것이다. 예전부터 엄마는 메주를 쏘는 당일에 머리를 감으면 쏜 메주에 머리카락처럼 검은 곰팡이가 핀다고 했다. 하여 엄마는 메주를 쑤기 전날부터 이튿날 하루 동안 머리를 감으면 안 된다면서 머리 감을 사람들은 미리 감아두라고 신신당부한다. 메주 쏘는 당일이면 엄마의 지시에 따라 식구들은 머리를 감지 않았다. 어렴풋이 기억되는데 언제 한번 이마를 깜빡하고 머리를 감았다가 엄마한테 크게 혼났다. 우연이겠지만 정말로 그해 메주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 엄마에게서 두고두고 잔소리를 들었다.

이어서 짝쏘라 괜찮을 거라며 통쾌하게 넘겼다. 아버지도 곁에서 일부러 감은 것이 아니니 괜찮을 거라고 한마디 거들었다. 참으로 알고도 모를 일이다. 매주를 쏘는 날이면 엄마는 신새벽부터 일어나 분주히 돌아친다. 보통 커다란 가마에 두 번 콩을 삶는데 내가 눈을 비비고 일어났을 때는 이미 첫 번째 가마에 앉힌 메주콩이 팔팔 끓고 있다. 엄마는 콩을 삶기 시작하면 가마가 끓어 넘치지 말라고 된장을 한 주걱 푹 떠서 넣는다. 그리고 시계를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메주콩이 충분히 다 익기를 기다린다. 시간이 됐다 싶으면 가마 뚜껑을 열어 확인한다. 하얀 김에 구수함이 묻어 올라온다. 그때부터 아버지도 분주해진다. 엄마가 메주콩을 건져서 커다란 대야에 퍼놓으면 아버지는 메주콩을 기계에 넣어 보드랍게 간 후 빠른 솜씨로 메주를 빚는다. 내가 어렸을 때는 메주콩을 쌀주머니 같은 데 넣고 그 위에 비늘주머니를 씌워 잘 봉한 후 아버지가 그 위에 서서 밟았다. 가마에서 금방 꺼낸 메주콩인지라 맨발이면 뜨거워서 장화 같은 것을 신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밟았다. 나도 해보겠다고 하면 아버지는 나의 두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평형을 잡아주면서 메주콩 주머니를 힘껏 밟으라고 시켰다. 메주콩을 밟는 일은 1, 2분은 재미있다. 하지만 장시간 뜨끈뜨끈하고 흐물흐물한 메주콩을 밟는 것은 은근히 힘이 든다. 게다가 골고루 꾹꾹 밟아야 콩짜개가 없이 다 으깨질 수 있어서 그 과정은 지루하기 그지없다. 아버지는 메주콩이 완전히 다 으깨졌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메주를 네모난 벽돌 모양으로 빚어서 볏짚 위에 얹어 놓는다. 간혹 사람들이 못생긴 사람을 메주처럼 못생겼다고 말하는데 아버지 손에서 빚어진 메주는 네모 반듯한 것이 이쁘기만 하다. 뜨거움을 참고 메주를 만드는 아버지의 손길에 정성이 듬뿍 묻어있다. 우리 집 장맛은 엄마와 아버지의 손맛이 어우러져 나온 것이다. 지금은 옛날처럼 발로 밟지 않고 반자동기계로 쉽게 갈아낸다. 올해에는 아들애가 주걱으로 메주콩을 퍼놓고 아버지가 기계를 돌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는 손자 덕을 크게 봤다면서 흐뭇해했다. 예전에는 메주를 새끼줄로 묶어 집안 곳곳에 매달아 뒀다. 메주가 발효되면서 풍기는 냄새는 고약하기 그지없다. 어제까지 그 냄새가 배어 나는 매일 아침 옷을 입을 때마다 냄새 난다고 툴툴거리곤 했다. 지금은 창문 쪽에 볏짚을 펴놓고 값빚은 메주를 그 위에 얹어놓고 며칠 건기가 들게 한다. 메주의 표면이 황토색으로 붙어 점차 어두워지면서 짙은 갈색으로 변하면 박스에 담아 창고에 내다 둔다. 발효가 시작되고 메주가 띄워지는 과정이다. 장을 담그기 전까지 창고에서는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난다. 그만큼 한창 발효 중이라는 뜻이다. 메주 표면에 하얀 곰팡이가 피어나고 일부에는 푸른 곰팡이가 피어나기도 한다. 바람이 잘 드는 창고에서 건조되면서 수분이 빠지고 색이 더욱

터진다. 엄마는 된장국을 드실 때마다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맛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맛은 손맛이라고 한다. 나도 엄마가 만든 장맛에 길들여져서인지 남들이 음식점에서 맛있다고 후후 불어가며 들이키는 장국을 난 단 한 번도 맛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요즘 들어 부모님은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린다. 엄마는 저녁상에 올릴 된장을 작은 그릇에 담으면서 올해에는 힘들어서 장을 조금만 담가야겠다고 했다. 오늘따라 그 말이 마음에 걸린다. 나는 된장에 파와 오이를 뚝뚝 찍어 먹다가 문득 올해부터는 메주를 쓰고 장을 담그는 전체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 볼까 하고 생각했다. 지금부터 장을 담그는 법을 익혀두었다가 몇 년 뒤부터는 엄마를 쉬게 하고 내가 직접 장을 담가보면 어떨까 하고 말이다. 밥상에서 농담 삼아 이렇게 뱉었더니 엄마와 아버지는 뜻밖의 그럼 좋지 라고 맞장구를 치는 것이었다. 엄마 손맛을 닮으면 내가 만든 된장 맛도 좋을 텐데. 고작 장을 담그는 일인데 꼭 마치 가업을 이어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겁고 또 조금은 부담이 되기도 한다.

노래 몇 수 듣고 왔는데요. 이어서 좋은 글 한 편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고 지혜를 주는 그런 글이길 바라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 그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택은 오직 하나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는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영광과 좌절, 다툼과 갈등, 오해와 진실 등은 누구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반드시 겪게 된다. 특히 옳음과 그릇됨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부딪힌다. 누구나 그런 경우를 수없이 만나게 된다. 그만큼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택은 오직 하나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늘 갈등하고 부딪히고 체념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이 모두는 사실을 왜곡해서 생기는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 무슨 일을 할지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행하면 문제 될 게 없다. 이런 사람에게 잘못을 제기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한마디로 말해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위해 선택해야 할 최선인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 무슨 일을 할지라도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최악으로 가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행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이다.

매일매일 뭔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 매일매일이 아니고 정말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 선택마다 최선을 다한 것 같으세요? 그래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택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진중하고 조금 더 성실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최선이 되는 선택을 하는 하루이길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귀 기울여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형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넉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인도 철학자 오쇼의 바디 마인드 밸런싱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태양 아래 앉아보라. 햇살이 육체를 관통해 들어오도록 하라. 태양의 온기가 내면에 들어가서 혈액세포를 어루만지고 뼛속까지 도달하는 것을 느껴보라. 태양은 가장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다. 눈을 감고 느껴보라. 주위를 깊게 기울이고 만끽하라. 매우 정교한 조화로움과 아름다운 음악이 내면에 끊임없이 흐르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네, 햇살을 맞으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기지개를 켭니다. 추운 날 응가리에 있다 양지로 나갔을 때, 잔뜩 흐리다가 반짝 해가 나며 햇살이 비칠 때, 처먹들도 사람들도 모두 기지개를 켭니다. 햇살이 전신으로 스며들며 아름다운 생률이 몸 안에 울려 퍼지고 만물이 생명에너지로 충만됩니다. 네, 그러니 얼른 햇살로 나가십시오. 네, 오늘은 어떤 책을 펼쳐드릴까요?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출발할게요.

네. 당신에겐 혼자라고 느낄 때 안부를 물어주는 문장이 있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책은 내 마음의 빛을 찾아주는 인생의 문장들이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바로 한국 전승환의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준 순간이라는 책입니다.

정확하게 위로받고 사랑하는 법.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준 순간, 이 책에서는 관계 속에서의 나의 모습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위로합니다. 우리는 왜 때때로 외로움에 사무칠까? 그건 우리가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마음을 알아주는 낯선 문장이 꼭 필요합니다. 작가는 누군가 내 편이 있다는 느낌이 간절한 분들을 위해 철학, 심리학, 예술, 문학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의 문장들을 찾아냅니다.

불러준 순간 이 책에는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문장을 자신의 솔직한 경험과 통찰을 섞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돌아보는 것은 물론 타인의 마음과 세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게끔 만드는 치유의 문장들로 가득하죠. 또한 다양한 예술 작품들까지 소개하며 시각적인 재미도 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고민하고 있다면 이 책에서 마음의 빛을 찾아줄 문장과 작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책은 한국 작가 전승환의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준 순간이란 책입니다.

살다 보면 외로움에 사무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 일부러 외롭게 만든 것도 아닌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누군가 나를 알아주길 간절하게 바라게 되죠. 누군가는 나이가 들면서 의지할 곳이 줄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사는 와중에도 서로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줘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네, 전승원의 짧은 문장 하나에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책과 글에 위로받은 독자들은 지친 내 마음을 요일하게 알아주는 문장을 만났습니다. 문장을 통해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작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작가 전승화는 문장이 가진 공감과 위로의 힘으로 지친 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북 테라피스트이자 독자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네, 지은 책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준 순간, 라이언 내 곁에 있어줘,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등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책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준 순간에서는 철학, 예술, 문학, 심리학에서 길어올린 우리들의 영혼을 채워주는 위로의 문장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웃음을 잃고 살다가도 귀여운 그림 한 점에 미소 짓고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다정한 시 한 편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며 고립됐다고 느낄 때 세심한 글귀 하나로 혼자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인생의 문장과 작품들은 철학, 예술, 문학, 심리학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데요. 때론 객관적인 학문적 사실을 근거로 들어 안심하게 하고 마음을 쿵 내려앉게 만들 정도로 강렬한 문장으로 편협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뒤집습니다.

네, 이 책은 헤르만 헤세, 무라카미 하루키, 줄리언 반스 등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인생에 관한 깊은 통찰을 전해온 작가들의 메시지를 꼭꼭 씹어 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불어 반고흐, 마르크 샤갈 등 고전 예술가와 현대 작가들의 예술 작품은 간접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들의 삶과 감정을 이해하는 동시에 나의 감정도 돌아보게 되는 이 책. 네, 흔히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라고들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휩쓸려 편협한 사고에 갇히지 않기 위해선 우리보다 앞서 삶을 올바로 살아낸 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받아들이는 일이 필수겠죠. 이에 더해 작가가 직접 겪은 다채로운 에피소드와 예시는 그 내밀한 지혜와 통찰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쉽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관계 속에 나를 살피며 정확하게 위로받고 사랑하는 법.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책은 한국 작가 전승환의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준 순간이라는 책입니다. 네, 오늘의 작가 전승환은 책 읽어주는 남자 활동과 책을 통해 오랫동안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문장의 힘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 더해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준 순간에서는 우리에겐 그 한 문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책 제목처럼 서로 이름을 불러주고 서로의 의미가 되어줄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오로지 나에게만 갇혀 사는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책은 네 단계로 구성된 나에게서 타인으로, 타인에게서 세상으로 자연스레 시선을 옮기도록 합니다. 1부에서는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을 살피고 위로하는 법을 다루며, 2부에서는 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과 정확히 사랑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네, 3부는 좀 더 성숙한 관계를 통해 모두 같이 성장하는 법을, 네, 4부에서는 이 넓은 세계와 관계 맺고 소통하는 자세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타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본이 있다는 사실, 내가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점점 빛이 발해가고 있는 시대지만, 작가는 다시 우리에게 사랑과 관계의 힘에 대해 역설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서툴고 힘겹다면, 늘 상처받고 고립되는 상황이 괴롭다면 이 책을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작가는 특유의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의 고단한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글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좋은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오늘은 구슬임님의 방송으로 비 속의 거리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을 갑자르던 날씨가 드디어 비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거센 바람까지 동반하며 내리는 비는 바람소리와 함께 어우러져서 존재감을 배로 드러냅니다. 바람에 부러질 듯 한 방향으로 쏠리는 나뭇가지들은 퍼붓는 비의 무게까지 감당하며 몸부림을 친다. 바람의 방향으로 한 개 평면을 형성한 비가 하얀 물갈기를 날리며 급속도로 스쳐 지나간다. 한 손에 우산을 든 여성이 노란 공유 자전거 페달을 급하게 밟고 있다. 몸을 좌우로 흔들어 가며 페달에 힘을 줘보지만 자전거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다. 그냥 걸어도 비를 막아주기에 역부족인 우산은 머리 부분만 간신히 막아준다. 그렇더라도 우산을 들고 있다는 게 많이 위안이 될 것이다. 옆을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들은 행인이나 자전거를 배려해서 속도를 늦출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다. 위에서 내리는 뒤에 옆에서 튕기는 물벼락에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4년간 별의별 날씨에 다 적응해온 택배원들의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태연하다. 비가 온다고 해서 고객들이 사정을 봐주지 않으니 조금은 느리더라도 멈출 수는 없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예전에 전기가 아니고 발로 밟아서 3륜차를 끌고 다닐 때보다는 근무 환경이 비교도 되지 않게 개선된 셈이다.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시의 구석구석을 누벼야 하는 게 이들의 일상이다. 그런 노고를 헤아려서라도 웬만한 시간은 재촉을 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고객과의 약속은 날씨의 요소를 배려하지 않는다. 아파트 단지 대문 앞은 이미 물이 많이 고여서 오가는 차들이 물줄기를 보기 좋게 갈라놓으며 지나간다. 밀폐가 잘 된 차 안에서는

를 애써 확보해주는 와이퍼만 잘 작동하면 다른 걱정은 없다. 오히려 흐린 날씨로 세차를 할까 말까 망설였던 이들은 차가 잘 씻겨간다고 쾌자를 부를 것이다. 간판에 파란 등을 환하게 밝힌 세차장에는 고객이 찾아올리 만무하건만 그래도 문은 활짝 열어놓은 상태다. 안에서 멍하니 비구경만 하는 세차장 직원들은 오늘은 비 덕분에 쉬지만 내일 하루는 온몸에 흙물을 뒤집어쓰고 줄지어 들어오는 차들을 맞이해야 한다. 비가 한창 내릴 때는 자동적으로 세차되는 것 같지만 도로에 고인 흙탕물은 통째로 차체에 끼얹어진다. 세차장의 영업에 있어서 비 오는 날은 그야말로 여명전에 암흑인 셈이 있다. 종일 싸구려를 외치던 과일 가게 주인의 목이 쉬는 시간이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도 없거니와 외쳐봤자 비소리와 바람소리에 먹혀서 효과도 없다. 과일의 신선도를 부각시키느라 유난히 밝게 켜놓은 조명은 까막나라 속에서 더 유표하게 존재한다. 과일을 사고 미쳐 나오지 못한 몇몇 고객과 가게 주인이 어느새 친구가 돼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계산을 미리 했으니 망정이지 저러다 정이 들면 돈을 받지 않겠으니 그냥 가라고 할 판이다. 이제 추운 겨울을 버텨왔으니 숨을 좀 돌리겠다 싶었던 검둥이는 어디에서 비를 잘 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시골에서 어른들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건 애와 강아지밖에 없다고 했지만 그것도 주인이 옆에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원래도 관심을 못 받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다음 때가 언제 차려질지 모르는 강아지한테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는 당혹스럽기만 할 것이다. 괜히 해보는 생각이지 그렇다고 우산을 챙겨 들고 강아지를 찾아 떠날 배려심까지는 없다. 그냥 싸구려 동정심일 뿐이다. 마를 듯 채 마르지 않은 가냘픈 무릉덩이 옆풀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울어대던 개구리들은 지금쯤 신났을 것이다. 이제 풀숲에 몸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 삽시간에 불어난 물에 풍덩 뛰어들어 바닥에 차분히 몸을 붙이고 하늘이 내린 이 갑작스러운 선물을 만끽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 지루하다 싶으면 다시 풀숲으로 뛰쳐 올라가서 하던 연주를 이어가면 된다. 개구리 한 마리가 울면 그냥 개구리 소리인데 이곳저곳에서 여러 마리가 들쑥날쑥 울어대면 그것도 괜찮은 멜로디로 안겨온다. 새벽까지 내린 비는 아침 4시가 넘으면 알람처럼 울어대던 참새 소리를 잠재웠다. 그러고 보니 그들도 어디서 비를 피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가끔은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뚫어놓은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건 봤어도 까치나 제비처럼 유표하게 지어놓은 참새 집은 별로 본 적이 없다. 밤비 내리는 오밤중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도 어떤 자연 환경에서든 포근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게 인간이었다. 만족하지 않을

네, 잘 들었습니다. 밤비 내리는 어밤중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도 그 어떤 자연환경에서든 포근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게 인간이었다. 만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네, 공감이 가네요. 네, 여러분들은 비 오는 날씨 좋아하시나요? 저는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비는 내린다면 티내지 않고 눈처럼 뒤끝도 없습니다. 기쁠 때보다 아플 때 같이 하는 타닥타닥 빗소리는 마음의 위로가 되죠. 네, 게다가 비가 멎으면 구름과 하늘이 또 환상이죠. 우리에게 또 하나의 자연의 선물을 선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글로 삶을 성찰하는 시간,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 좋은 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도야마시게 히코의 어른의 생각법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독창적 사고를 하는데 료행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 이것을 보면 역시나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창조로 연결된다는 것이 입증된다. 정들면 고향이라는 말이 있다. 어느 곳이나 오래 살면 정이 들어 다른 곳보다 좋게 느낀다는 마음을 드러낸 말인데 지적 환경으로서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잠시 들르는 여행지라고 하면 재미있는 게 눈에 보여도 오히려 그곳에 살면 보이지 않는 법이다. 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여행지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네, 여행을 떠나보세요. 눈이 열립니다. 지친 몸도 풀립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것을 접하면 굳어진 사고의 틀과 습관에서 벗어나 번쩍이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신선한 재미와 극적 감동, 짜릿한 자유와 충만된 치유가 결합될 때 독창적 사고가 너울너울 춤을 춥니다. 네, 떠났던 현실로 되돌아가 일상을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됩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진행의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金钱铺，这才叫大败而回呢。等他们一回来，徐良大吃一惊啊，准知道是出事儿了。不然的话，上京城不能回来这么快。徐良从院里蹦到街上，一瞅这模样，就知道不好。贾四叔，杨飞跑了。对了，你小子算猜着了，有话在屋里说吧。徐良赶紧过来，给铁面金刚沙龙各位老前辈见了礼，老少爷们儿边谈边进屋。到了屋里，蒋平把经过讲说了一遍。徐良一听，一跺脚：“蒋四叔，这个事情怪就怪在你的头上。当初我就说，押送杨飞的事情我去，你是一个不乐意，百个不乐意。结果怎么样？梁子，怪我呀。智者千虑，必有一失。但是话又说回来了，梁子，妈，这小子要跑了，我实在是不甘心。”徐良稍微思索片刻，站起身来：“四叔，各位，这回咱们人手比较够用了，我先告个假，我出去一趟。你干什么去？我搞不陆家谱，我非把白菊花这小子掏出来不可。孩啊，不行，你一个人人单势孤，非吃亏不可。四叔，你放心吧。”徐良说罢是转身就走。
1: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올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성 산림 곳곳에 아름다운 오색 단풍 경관이 펼쳐졌습니다. 성내 여러 관광지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았으며 생태 단풍 구경의 여유로움과 몰입형 공연의 열기가 함께 어우러져 휴양 효과와 입문 체험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동정 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흑룡강 장거리 단풍 관광 시장의 성적이 특히 두드러졌으며 성내 인기 관광지 예약 열기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고 할빈은 전국 장거리 여행 인기 목적지로 꼽혔으며 이춘 등 관광지 예약 열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상승했습니다. 페이주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월 국경절 연휴 흑룡강 관광지 입장권 예약량은 전년 대비 2배로 늘었고 렌터카 여행 주문은 45% 이상 증가했습니다. 할빈 치치할 목단강이 예약 인기 도시로 꼽혔으며 동북호리문, 할빈극지공원, 용사동식물원의 예약이 가장 많았습니다. 9월 28일 할빈 이춘 고속철도가 정식 개통되면서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이춘은 전례 없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오영 홍성 림해 관광구는 1일 관광객 수가 14,000명을 돌파해 관광구 개발 이래 최고 1일 기록을 세웠습니다. 관광지 주변 민박 숙박율은 100%, 평균 체류 기간은 2~3일에 달했습니다. 이춘 30그룹 개방 관광구 1일 조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그룹 소속 개방 관광구는 누적 관광객 17만 9,700명을 맞이해 전년 동기 대비 약 11.3%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전성적으로 1,357회에 달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4회 가을예술관광계절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으며 뮤지컬 팬레터, 현대경극 빈강밀잔, 희극 뇌우, 다관, 발레, 호두까기 인형 등 다양한 예술 장르 공연을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일전 메이트환이 발표한 2026년 국경절 소비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800km 이상을 이동하는 장거리 여행 예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이용자의 30% 이상이 한 곳 목적지에서 3일 이상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국경절 할빈은 인기 장거리 여행지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국경절에는 여행 이동 거리가 길어지고 체류 기간도 늘어나면서 항공, 고속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해 한 번의 여행으로 여러 도시를 둘러보는 다도시 여행 방식이 각광받았습니다. 메이트환의 통계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관광객 1인당 약 1.2개 도시를 방문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상승한 수치입니다. 교통망이 지속적으로 정비되면서 기존의 유명 관광지가 아니었던 지역들도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감주, 이춘 등 공항으로 가는 항공권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특히 이춘은 약 135% 증가했습니다. 할빈극지공원이 올 국경절 연휴를 맞아 특별 테마 행사와 한정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겨울에만 만나볼 수 있었던 대표 인기 콘텐츠를 가을에 미리 운영하고 다채로운 국경절 특별 프로그램과 경관 연출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극지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공원의 대표 IP인 개구쟁이 펭귄 퍼레이드는 기존 겨울 시즌 한정 프로그램이었으나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특별 운영됐습니다. 더불어 신규 몰입형 겨울 경관 전시가 공식 오픈됐습니다. 해당 전시는 눈 내리는 북방마을 풍경을 재현한 겨울 테마 거리를 조성해 관광객들이 가을철에도 할빈 특유의 빙설 분위기를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경절 기간 다채로운 한정 특별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대표 인기 프로그램인 백골의 쇼, 바다의 심장은 국경절 특별판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세계 최초 3D 홀로그램 돌고래 쇼는 국경절 전용 창작 무대를 추가 편성했으며 신규 프로그램 국경절 워터댄스 쇼에서는 국내외 전문 공연 예술가들이 수중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이 밖에도 국경절 특별 빙하 퍼레이드, 애국가요 공연, 바이올린 연주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마련돼 풍성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추석과 국경절 연휴에는 더 길게, 더 멀리, 더 다양하게 즐기는 여행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트립에 따르면 관광객 10명 중 1명은 추석과 국경절 연휴를 합쳐 긴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이투안에 따르면 추석 국경절 연휴 기간 항공권 예약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비행거리 2,000km 이상 장거리 노선의 항공권 예약량은 76% 급증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개 이상 도시의 항공권을 함께 예약한 고객은 무려 70% 늘었으며 항공과 고속철도로 여러 도시를 여행하는 이용자도 14% 증가했습니다. 여러 여행사의 예약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긴 연휴 동안 경험 자체 몰두하며 느긋하게 여행 자체를 즐기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행 플랫폼 투뉴 관계자는 전통문화 여행, 휴양 관광 여행, 테마파크 여행 등 상품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며 현지 음식 맛보기, 무형문화유산 공예품 만들기, 특색 공연 관람 등 현지 체험을 통해 한 곳에서 도시 전체로 시야를 넓혀 그 도시의 문화적 깊이를 느끼려는 관광객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여행과 노 쇼핑 투어, 소규모 단체 여행 등의 수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올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 영화 총 흥행 수입은 11억 6,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신탐지 흔적은 4억 2,200만 원으로 전국 총 흥행의 36.3%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에 올랐습니다. 흥룡강 성위 선전부가 공동 제작하고 마디얼 문화관광그룹이 공동 출품한 이 주선율 영화는 연휴 내내 전국 영화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영화의 가장 큰 가치는 실존 인물인 조선족 최도식의 이야기를 전국 대형 스크린에 올렸다는 점입니다. 10월 1일 할빈 로드쇼 현장에는 7일 훈장 수상자인 최도식이 직접 등장해 노년 최심을 연기한 리설건, 청년 최심을 연기한 장희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영화 속 캐릭터 최심은 최도식 본인의 실제 인생을 원형으로 한 것입니다. 스크린 속에서는 수십 년간 미세한 흔적 속에서 진실을 추적해온 형사의 모습이, 스크린 밖에서는 이야기의 원형과 이를 재현한 예술가가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 영화의 가치는 단순한 흥행 성공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영화 신탐지 흔적 공동 출품사 명단에 할빈 마디얼 문화관광그룹이 이름을 올리며 용강 현지 시장 주체가 촬영지 제공을 넘어 콘텐츠 제작 상류 단계에 깊이 진입하는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영화 속 마디얼 아이스크림이 신탐의 사건 해결을 돕는 장면은 현지 브랜드와 영화 IP의 상호 융합을 보여줬습니다. 로드쇼 현장에서는 영화 티켓으로 마디얼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받고 빙설 대세계 태양도, 소피아 성당, 로회당, 야브리 등 관광지와 마디얼 직영점 혜택을 누리는 티켓 따라 여행 가기 정책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영화 홍보 플러스 브랜드 가치 증대 플러스 도시 홍보 삼위일체 모델로 한편의 영화가 도시를 활성화하고 현지 브랜드가 문화 관광 산업 체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로를 열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51번째 시간입니다. 동굴 속의 나날은 지루하게 흘러갔지만 드디어 떠날 날이 되었다. 이날 어머니와 박종숙은 여느 때보다 일찍 찾아왔다. 그들은 연애상이라도 차려오듯이 찰떡이며 조선국수며 술안주들을 갖춰가지고 왔다.
1: 자자자, 오늘은 자네들이 떠나는 날이니 부짐이 들게.
2: 그래요, 동무들이 맛있게 배불리 먹어야 어머니가 시름 넣죠.
3: 이거 너무 풍성해서 어느 것부터 먹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0: 내가 그동안 살펴보니까 아 자네들은 배추김치 같은 매운 음식도 좋아하던데 그래서 오늘은 기름에 볶은 풋고추도 가져왔네. 자, 어서 먹어보게.
1: 대왕도모, 이 기름에 볶은 풋고추요 이거?
2: 아, 이건 전장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아닙니까?
1: 그렇지.
0: 아, 그렇소? 그럼 진짜 고추볶음을 해왔을 거 그랬네. 그리고 이 꺽다리 지원군 동무도 오늘은 체면 차리지 말고 배불리 먹게나.
2: 제가 언제 체면을 차렸다고요?
0: 내가 모를라고. 자네같이 우둑진 체격에 노빨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다 밥을 담아 먹어도 돌아앉으면 배가 고플 거네.
1: 그래서 제가 지사환이 말해서 늘 이 동무에게 밥을 더 떠주라고 하지만 이 동무는 언제나 정해준 식량만 먹습니다.
0: 꺽다리 동무는 밥을 먹는 것만큼 힘도 잘 쓰지. 나무를 팬다든가 쌀 주머니를 옮길 때 보면 정말 무쇠 장군이 따로 없더라고. 우리 조선의 림꺽정일세 그려. 그래요. 오늘은 먼 길도 떠나고 짐도 많은데 교대항 동무가 많이 먹어야 광련장도 든든할 게 아닙니까?
1: 그동안 동무가 한껏 체면을 차리느라고 애썼지만 어머니의 눈만은 속이지 못했을 거네. 그러니 오늘은 체면 차리지 말고 배불리 먹게나. 이게 다 어머니와 조선 동지들의 마음이니까.
0: 꺽다리 지원군 동무, 오늘은 네 고리가 늘어나도록 많이 먹게나.
2: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3: 저녁 무렵이 되자 떠날 차비가 다 되었다. 어머니는 골짜기를 빠져나가 갈림길까지 그들을 바래주었다. 하루 종일 섭섭한 생각을 감추느라 애썼던 어머니는 갈림길에 이르러 더는 참지 못했다. 어머니는 두 팔로 곽상과 교대항의 팔을 덥석 부여잡았다.
0: 이보게들, 잘 가게.
1: 어머니,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더 친근한 저희 어머니입니다.
2: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0: 자네들이 여기 온 지 벌써 58인데 아마 한 10년은 되는 것 같구만.
1: 어머니의 은정에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0: 자네들은 다 내 아들이야. 그러니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은정이 웬 말인가.
3: 동무들은 조선 이민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다 있는 진정한 조선 이민의 아들들입니다.
0: 아, 그럼 조선 이민의 아들이고 말고 난 그저 자네들이 잘 싸워서 승리 소식을 전하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네.
1: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채고 꼭 잘 싸우겠습니다.
3: 자, 이젠 떠납시다.
1: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0: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는지.
1: 어머니, 우리 꼭 남쪽으로 전화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부디 몸 건강히 계십시오.
0: 그래, 나의 아들들 부디 무사히 부대에 돌아가게.

곽상과 교대항은 걸어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날이 어두워 이젠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어머니가 서 있던 곳과 벼랑 위의 동굴 쪽을 자꾸 뒤돌아보았다.

길을 잘 알고 있는 박종숙이 앞서고 곽상과 교대항이 뒤에서서 오동을 헤치며 키높이 자란 풀이 뒤덮인 오솔길을 가볍게 걸어갔다. 세 사람은 적들의 봉쇄선을 피하면서 백여리 길을 걸어

0: 여기까지는 적군 점령구역이고 저 앞이 아군 점령구역입니다. 여기만 무사히 넘으면 됩니다.
1: 네, 그래도 이 다리가 말을 잘 들어줍니다.
0: 련장 동지가 그동안 꾸준히 훈련한 결과지요.
2: 저 앞에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사격 좀 해.
0: 아, 잠깐. 우리 사람들 같습니다.
3: 여보시오! 거기 오는 도무가 혹시 박정수 도무가 아닙니까?
0: 맞습니다. 자, 도무들 갑시다. 련장 동지, 이 도무는 인민군 정찰 서대장인데 우리를 맞이하러 왔습니다.
1: 서대장 도무, 반갑습니다.
4: 련장 도무,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4: 어서 가서 휴식하십시오.
1: 네.

곽상과 교대항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부대에 돌아오자 부대는 며칠간 법석 끌어번졌다. 전사들은 서로 곽상의 기별을 전하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멀리서 올 수 없는 사람들은 전화로 안부를 묻기도 했다. 곽상도 지나온 경과를 전우들에게 얘기해 주었다. 특히 김씨와 박정숙이 지원군 전사들을 뜨거운 정으로 살뜰히 보살핀 대목에 가서는 전우들 모두가 감동되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0: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 사이에 곽상은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1: 내가 부대에 돌아온 지 며칠 잘 되는데 왜 양설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을까? 참 이상한데. 그리고 내가 돌아온 소식은 전 부대에 다 알려줬겠는데 양설이가 모를 수 있을까? 그런데도 양설은 전화도 오지 않고 치어 쪽지 한 장도 없고 도대체 무슨 일일까?
0: 한가슴 그득히 차오르는 의문을 누르며 며칠 꾹 참던 그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어느 날 로모범을 조용히 불렀다.
1: 이번에 우리 련에서 얼마나 부상당했습니까?
2: 자네 이젠 벌써 세 번째나 그 일을 못 놓는구만.
1: 부상병들은 모두 어디에 보냈습니까?
2: 대부분은 조국으로 후송했지.
1: 나머지 사람들은요?
2: 야산병원으로 보냈네.
1: 지금 병원 형편은 어떻습니까?
2: 병원 형편 말인가? 아, 거기는 괜찮네. 아니, 아주 좋지.
1: 배경자는 잘 있습니까?
2: 아, 그건 잘 자라고 있네. 별일 없으면 난 가봐야겠네. 단에서 학습 위후 포취를 하니 빨리 가봐야겠네.
1: 네, 그럼 빨리 가보십시오.
0: 로모범과의 대화에서도 양설에 대한 말은 이런 방구도 없다. 지연은 곽상이 의도적으로 야전 병원까지 말했는데도 로모범은 양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곽상은 더욱더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다.

0: 깊은 상념에 잠긴 곽상은 해변가의 큰 도로에 앉아 출렁거리는 물결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인기척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원피스를 입고 쌍태무리를 기른 서방이 배낭과 바이올린을 쥐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곽상은 웃음을 띄우며 서방을 바라보았다. 서방도 곽상이 자기를 발견한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생글생글 웃었다.
1: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2: 난 또 누구라고?
1: 아니, 연장동지는 제가 오는 걸 보고 이쪽을 바라보았잖아요. 나 멀리서부터 연장동을 알아봤는데요.
2: 아, 생각에 잠겨있다 보니 누군 줄은 몰랐어.
1: 아, 연장동무 그동안 모두들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알아요? 난 연장동무가 막스를 만나보러 갔는가 했어요.
2: 아, 그럴 수 없지. 하긴 나도 처음엔 막스한테 가서 도착보고를 했어.
1: 네?
2: 그랬더니 그분은 더부룩한 수염을 쓱쓱 쓰다듬으면서 나의 머리를 어루만지고 웃으면서 자네 뭐하러 왔는가? 어서 돌아가기. 자네는 아직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네. 그래서 난 다시 돌아왔어.
1: 그 사이 말재주가 늘었네요.
2: 아, 근데 서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왔어?
1: 연장 노무를 만나려고 왔어요.
2: 날 찾아선 뭐하자고 그러?
1: 우리가 공연하기로 된 연극의 주인공이 바로 련장 동무니까 이렇게 찾아왔죠. 우리 예술단 동무들은 련장 동무의 공훈을 들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련장 동무를 찾아서 취재하려고 했는데 그럴 것 없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먼저 각본을 써놓고 보자고 다그치는 동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룻밤새 각본을 써놓고 꼬박 며칠 동안 연습을 한 다음 책임 일꾼들에게 보였죠. 그랬더니 책임 일꾼들과 기관 일꾼들은 연극을 보고 나서 불만이 대단했어요.
2: 왜서 불만이 대단했는데?
1: 우리가 영웅의 사상감정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중저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평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하나 영웅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무대에 올릴 결의를 다졌어요.
2: 동무도 그 장작 집단이 들었어?
1: 나야 뭐 그 변지리쯤밖에 안 되죠.
2: 그럼 동무는 무슨 역인데?
1: 난 주로 작곡하러 왔어요. 주력은 경험 있는 오랜 동무들인데 이제 곧 도착해요. 이번에 우린 하루에 안 되면 이틀, 이틀에 안 되면 사흘, 어쨌든 시간과 정력을 아끼지 않고 동무들의 사상감정과 정신세계를 파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을 거예요.
2: 이봐, 서방동무, 아예 싹 다 걷어치우는 게 좋겠어.
1: 네? 걷어치우다니요?
2: 난 이번에 임무를 완성하지 못해서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 없어.
1: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2: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린 것도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이건 혁명전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별로 설레만한 것이 뭐 어때요? 글쎄, 정 쓰겠으면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깊이 반할 것까지는 없잖소. 저번에 기사 동무가 와서 교대왕 동무의 사상감정을 파내려고 했는데 꺽다리는 호크까지 단정하게 채우고 앉아서 진땀을 수태 흘렸소. 땀을 너무 많이 흘려 군복이 호줄근이 젖기까지 했소. 그 일이 있은 후 꺽다리는 전투하기보다 더 바쁜 일이라고 하면서 다시는 취재를 접수하지 않겠다는 거요.
1: 이번에도 단단히 준비해야 될걸요?
0: 서방이와 마주선 곽상은 양설에 대해 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지라 화제를 슬쩍 돌렸다.
2: 아, 자, 서방동호. 응? 동무는 호방병원을 떠난 지 얼마나 돼요?
1: 한 달쯤 돼요.
2: 호방병원에서는 별탈 없이 잘 지내겠지?
1: 잘 지내요.
2: 그럼 됐구만.
1: 그럼 먼저 련부에 가보겠어요? 후에 다시 얘기하자요.
0: 서방이 둘이 뭉실하게 말하며 자리를 뜨려 하자 곽상은 부쩍 의심이 생겼다.
2: 서방동호, 잠깐만 기다려.
1: 네, 왜서요?
2: 양설 동무가 지금 어디에서?
1: 양설 언니는... 양설 언니는...
0: 양설이라는 말이 나오자 서방은 갑자기 눈 언저리가 붉어지면서 머리를 떨구고 아무 말도 못했다. 곽상은 더욱더 안달아났다.
2: 양설 동무가 어떻게 됐어? 어? 왜 말하지 않소?
1: 희생됐어요.
2: 뭐? 아니, 지금 뭐라고? 양설이가 희생되다니.
1: 희생된 지 벌써 한 달이나 돼요.
0: 곽상은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땅이 꺼져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는 한참 입을 열지 못했다.
1: 면장 동무, 이 소식을 들으면 동무가 몹시 난감해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동무한테 알리지 않으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난 연장 동무가 가진 시련을 겪었고 의지가 굳센 동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언제까지고 동무를 속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2: 서방이, 난 견딜 수 있으니 어서 말아.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5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가을이 황홀경을 펼치고 있는 10월인데요. 10월이 되니 초록빛 그늘을 짙게 드리우고 싱그러움을 자랑하던 잎사귀들도 어느덧 알록달록한 자태를 뽐내고 빨간 단풍이 내고향의 온산차를 수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혹적인 가을이 전해주는 향기와 여운은 우리들을 도취시키고 있는데요. 오늘의 요청 한마당에서는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울긋불긋 곱게 단장된

가을을 여유롭게 즐기는 것이 또 다른 재미인 것 같습니다. 햇살 가득한 가을날, 오곡백과 가득한 가을을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 거닐어보세요. 마음이 하늘가에 둥둥 떠서 여름 내내 무더위 시달리던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좋은 추억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산동성 청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허웅련 어머님은 따뜻한 햇볕에 이끌려 바닷가를 거닐다 보면 어느결에 고향에서 만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그리워난다면서 모든 친구들이 건강하게 유쾌하게 황혼 인생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단풍의 노래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흥룡강성 밀산시에 살고 있는 한순복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순복 씨의 동창 리에자 씨의 61세 환갑 생일날이랍니다. 리에자 씨는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15년간 억척스레 일해서 두 아들을 장가도 보냈답니다. 한순복 씨는 리에자 씨가 마음도 착하고 성격도 좋아 친구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항상 친구들의 비타민이 되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리에자 부부가 몸도 건강하게 가꾸고 황혼 인생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리에자 씨가 친구들과의 우정도 든든히 다져가고 환갑 생일도 즐겁게 보내기를 바라면서 서폰 3개를 보내드립니다.
1: 우리 가수는 아주 다치지 않았구만. 아이고 시름났습니다. 여러분 글쎄 내 말 좀 들어봅소. 이번에 국가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한다고 그 고속도로인지 그 세기를 낸답니다. 글쎄 세기를 낸 게 좋은데 왜 하필은 이 넓은 땅에서 딱 우리 가수밭을 이래야 되는가 말입니다. 아이 말이 맞습니까? 말이 맞습니까? 아 그것도 예, 사전에 토론도 없이 아 계약서에다 도장도 찍기 전에 이렇게 내때까지 이랜다까이 이것이 말이 되는가 말입니다. 자관이 너 오늘 우리 가수 오늘 다친 날이거든. 그저 없습니다 없어.
2: 아버지는 어째 여기 왔을까?
1: 야야야야 너는 어디 전학교도 죽여놓고 쌀쌀거리고 어디에 돌아다니냐?
2: 아니 언제 여기 왔는가?
1: 야 머리 얼른 큰일 생겼다.
2: 예? 무슨 게?
1: 시공대들이 토론도 없이 이 우리 가수밭도 이랜단다.
2: 아 걔 오늘 우리 과수밭도 민다는 건 누긴데 들었습니다.
1: 어서 쌍대리 그랬다.
2: 무슨 게 쌍대 아버지? 아니 그래 다른 말은 하얗니까?
1: 아이
2: 아우야 살았다.
1: 야야
2: 예?
1: 그래 너는 어째 여기 와있니? 어째 와?
2: 잠깐만 내 어째 여기로 왔는가? 내 어째 여기로 왔습니다.
1: 야 아니 네 여기로 온 건 내 어째 아니야?
2: 아 그게 아 나도 그 쌍대 아버지인데서 듣고 여기 올라왔었구만.
1: 맞지 큰일이. 내가 먼저 들었으면 야들 먼저 말해야 되지.
2: 야 말하면 아버지 가만히 있겠는데.
1: 그래 그래 내 어떻게 가만히 있니? 이게 어떤 가수인데 내 가만히 있으면 되니?
2: 내 글쎄 이거 어떻게 말하는 거야?
1: 야 어찌 흥미구야. 우리 어, 아들 애비 오늘 그저 목숨을 내 걸로 한번 가봤다 해봤다.
2: 예? 어? 야 그래. 이게 아닌데. 야 이거 어찌는가 이거 올라오겠네. 아니 아버지 이거 어찌겠습니까?
3: 뭐? 뭐?
2: 아버지? 어? 아버지 여기 있지 말고 집에 내려가서 내 여기는 내 집이지.
3: 어?
2: 아, 아버지 원래 혈압이랑 대단히 높은 게 아 저 시공대들이 오면 아 쌈이랑 밀어나면 아 그러다 땅에서
3: 진짜 번져지면 어찌겠어? 빨리 집에 내려가서.
2: 예?
1: 허허허 야 광원증 씨랑 이게 또 아들이 다른 건 다르다 야.
2: 예 그렇지 그 내 누긴데
1: 내 아들이지?
2: 그렇지 내 아들이지.
1: 뭐야
2: 내 아들이란 말이.
1: 말 좀 도와주래.
2: 알았어. 그럼. 아버지 빨리 집에 내려가.
1: 야, 야 이럽들 나 나는 야 이만 삶이 다 살았다. 아 이럽들.
2: 야 이게 아닌데.
1: 야 무슨 아이 무슨 야야야. 야 우리 어 사람이 살면서 한 번 죽지 뭐 두 번 죽냐?
2: 야 아버지는 무슨 술을 저 들지?
1: 어때?
2: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몇 년 전에 엄마를 저 세상 보낸 것만 해도 내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작은 일 가지고 내 아버지까지 저 세상 보낸다는 게 이게 글쎄 말이 됩니까? 아버지 내려가시오. 빨리
1: 아 이렇다
2: 아 빨리 내려가란대. 아 빨리 어제 또 빨리 내려가란대.
1: 아 그런다 보겠다. 여보 시름은 없어. 우리 해철이선 다 컸구만. 다 컸어.
2: 엄마 근심 마. 내 아버지를 야 잘 지킬게. 우리도 이제는 야 잘 살게 됐어. 내 그 계약서에다가 도장까지 탁 찍었어.
4: 이제 그 보상금이 나오면 내 차를 척수 따가지고 아버지 심심할 때만 하면서 자기가 그다 척수 있고 시내려서 올리고 쓰고 내리고 쓰고 내리고 썼다 올리고 쓰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1: 이게 무슨 일 하냐?
5: 아이 아버지를 저
1: 야야 도자 찍었다는 건 무슨 소리야?
4: 무슨 일? 도자?
1: 어!
4: 아버지 개가 확실히 요 내 입을 이제 도사 찍었다고 말했습니까?
1: 어!
4: 아우 야 이거 잘못됐다 이거 어찌는가?
1: 야! 야! 아가!
4: 아, 아버지!
1: 야! 내 빚을 내돈 수상하다 했다 어? 야! 글쎄 저런도 없이 우리 가수원을 믿었다 여기 무슨 문제 있다 했다
4: 아버지 진짜 없어 아버지 진짜 없어 아버지 우리 말을 하겠어요?
1: 야 지금 말을 하게 됐니? 이어 너 보자 그래 무슨 게 나를 무슨 얼리꽂고 내리꽂고 내리꽂고 얼리꽂고 내가 뭐 개야
4: 아이 그 뒤에 말 나아야지 뭐
1: 이게 한 개는 안 가지고 이거 보석에 서라 서
4: 잠깐 아버지 여기 뭐 아버지 여기는 넘어온 날에는 아버지 이제 말한 그게 그만 예
1: 개
4: 여기도 그만해 여기도 붙잡았어 아버지한테 나 얼른 보자 건네 가게 하자 그러지 아이 올려오는데 뭐 에이구 아버지
1: 아버지 어떻게 했니 아버지 정신 차리고 아버지 정신 차리고 야, 니들 말이 이거 어째?
4: 내렸어.
1: 야, 내가 못 들을 거야. 에디키스 돌아치기.
4: 야, 아버지, 모든 일은 내 데다 맡기고 집에서 배날 보내는 게 아니잖습니까? 아니 나도 생각이 다 있습니다.
1: 야, 생각이 있다는 놈이 그만 돌아치기야.
4: 아, 아버지. 아 그래 말하면 도사 안 찍겠습니다. 아무래도 눈이 찍으나 찍지.
1: 야 왜 찍니? 왜 찍는가? 아 죽어도 안 찍으면 되지.
4: 아버지, 아이 과손에서 돈 얼마나 번다 그랬고.
1: 아지
4: 이제 이 보상금이 나오면 여기 고속도로 밑에나 유람선을 부리고 식당 나고 여관 나고

0: 난리 일어났어. 아마
1: 자, 해설이 아버지
2: 오래간만이다.
3: 제 누구야?
2: 예?
3: 제 날 다 알아?
2: 야.
3: 오, 이제 볼까 진자이구만. 진자인데 진자니까 예예해야겠지 뭐. 이 진자 예.
1: 야, 해설이 아버지, 아이 어째렴까?
3: 어째렴까, 어째렴까? 아이 이번 일이요. 우리 백성들 위한 일이라며 어째 내만 딱 피해를 주니? 그냥 나는 백세 아이야.
2: 아,
3: 이 눈에는 내 백세 아이 돼버리니.
2: 아와 그게 어디 피해를 주는 일입니까? 아니 보상금도 톡톡하게 준다고 해줬구만.
3: 진짜 못 가게.
1: 자, 해철이 아버지, 나 얘 저 해철이 도자 탁 찍었다가 나 아버지도 다 동의하는가 했습니다.
3: 도자 도장 같은 소리야 무슨.
0: 야, 아니 아버지, 아 이제 이렇게 나 난 뭐 해야 된다?
3: 저를 또 누구야?
0: 네?
3: 내 저를 다 알아?
0: 야, 아버지도 좀 와.
1: 야, 해설아. 야, 니 내가 말한테 뭐 이래? 니 아버지 다 동의했다면서?
0: 아이, 글쎄, 그거는.
1: 니 정말?
3: 아버지, 내 원래 좀 일찍 안 찾아봐야 되는 거 그랬습니다.
1: 아, 그 치그라, 치그라.
3: 일찍 오든 늦게 오든 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난 답은 딱 하려다가 아이 된다.
0: 예? 아, 말. 그게 아마야 돼. 그게 아이 된다면 그 아이 되는 일인가 그러니까 안 돼.
3: 야, 그래, 그래. 어? 이 넓은 땅에서 어디를 밀지 못해서 딱 우리 가슴 같이 이겼는가 말이다.
0: 야, 좀 아봐야. 이거는 나라에서 계획 세워서 추진한 일이지. 저 진짜 결정한 일인가 한두.
3: 야, 그럼요. 어째 그 석인의 가슴만 받다고 천장에 그 밭은 이렇게 뾰악이 이렇게 피해가고 그래서 우리 밭만 이겼는가 말이다. 이것이 웃기는 게야. 웃기대야.
0: 다른 집에서는 딱 밀지 못해 그래도 그만.
1: 해서 나서. 아이, 저희들이 먼저 내려가있어요.
0: 예, 예.
1: 자, 해철이 아버지, 내 아버지 마음이 다 안다.
3: 나도 나를 보는데 니 어떻게 나를 아니?
1: 예?
3: 아저씨. 야, 이 정말.
0: 알았어. 아버지, 저.
1: 야, 아버지.
3: 너 절대 못 가겠구나. 자, 해철이 아버지, 이 시간 정말 빠르지?
1: 네, 군대 갔다 와서 소학교 민영교원으로 분배받아 저 해철이 집에서 주숙받고 있을 때 옥새 같은데 벌써 이렇게 2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때 해철이 엄마, 해철이 딸이 주고 매일 아침마다 내 밥공기 속에다 삶은 달걀 한 개씩 묻어주고 정말 친엄마 같은 분인데
3: 됐다
1: 이 과수와의 아버지한테는 단순한 과수와의 아니라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늘 내리다 보면 저기에 해철이 엄마 누워 계신 곳은 내리다 볼 수도 있고
3: 됐다 그만해라.
1: 아버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에서 연맹까지 배로오자면 저 정도나 대령으로 이대로 와야 되잖아. 그런데 이 세길이 통하면 그 한국 속초에서 윤수의 직방으로 훔쳐놓으라면 그 시간도 빠르고 돈도 얼마나 절약됩니까? 아마 그 2012년에는 지금 경제 수입이 두 배로 성장되고 이제 2020년에는 네 배로 성장될 겐다.
2: 해철이 아버지,
1: 이 길목 튀우는 게
2: 해철이 아버지 나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하신지 아십니까?
3: 나도 그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다.
2: 예, 나도 다 안다.
3: 아, 임마, 나는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고 이 가슴이 아파서 그랬다. 이 가수원은 내 하고 우리 놓지 꿈과 추억이 깃든 가수원이다. 생전에 우리 놓친다고 둘이서 이 선발이 터지도록 민둥산을 개척해가지고 매일 날마다 등지에 물을 쥐고 이 산등성을 몇십 번 몇백 번씩 오르내리면서 10년 넘게 이 가수원을 꾸렸다. 이제 겨우 저 수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랬다. 이게 무슨 말이 되냐. 말이 되는가 말이다. 그러니 말인가 우리 집, 아니 우리 두만강 지역이 하루빨리 빈곤에서 벗어나고 부유의 길을 나가자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됐다. 알았다. 밀어라. 이 내 마음속의 상처까지 깨끗하게 싹 밀어라.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이나 하자. 밀더라도 한 달만 참아주면 안 되겠냐? 어? 딱 한 달만! 미안합니다. 야, 임마! 너도 이제 말했대야. 우리 놓치 제 새끼도 아까워서 아이미기던 달걀을 네 밥공기다 묻어줬으면 네 지금 와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안 돼! 이제 한 달만 참아주면 저 수확이다. 내 우리 놓친 제사상에다가 딱 한 번이라도 이 사과배를 올려놓고 맛이나 보게 하는 게 이게 도리 아니야, 도리. 미안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 내 모르는 게 아니다. 저 세상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도 꼭 이해할 겁니다. 내 진작으로서 내 아버지 아들로서 담보한다. 이제 이 생일이 뚫리면 내 아버지한테 제일 좋은 고제다 꼭 새로운 과수원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왕천면 대흥구진 쌍나공사 유정촌에 거주하는 리동선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리동선 씨는 얼마 전에 갑자기 눈에 장애가 생겨서 눈 수술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됐답니다. 하지만 리동선 씨는 엄청난 수술비 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이런 정황을 알게 된 왕천면 정부에서 사업하는 리훈, 왕천면 행복사회구역의 주민들, 왕천면 민정국의 사업일꾼들과 쌍나공사의 촌민들, 그리고 유정촌의 부녀짐을 비롯한 마을분들과 이름 모를 주위분들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주어 리동선 씨가 수술할 용기를 얻게 됐답니다. 하여 리동선 씨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앞으로 이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려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리동선 씨가 고마운 분들에게 요청한 노래 타향산 단풍을 보내드립니다.

어느결에 가을이 산정해서 머뭇거림 없이 슬금슬금 기어 내려왔는데요. 계절에 따른 날씨 변화로 녹색이었던 식물의 잎이 빨간색, 노란색, 갈색으로 되어 단풍으로 변신합니다. 화룡시에 거주하는 박주영 아버님은 요즘 들어 하늘도 쾌청하고 산천 경계도 아름답고 거기에 연변의 민속 음식이 풍부해 많은 국내의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다면서 내 고향을 더 널리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분들이 화룡으로 놀러오고 선경대도 올라보길 바란다면서 노래 단풍 사랑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인력 지출하고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아도 가을이 연근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빨간 단풍이 고즈넉한 가을길을 너무 아름답게 물들여주어 청춘 시절이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단풍나무의 예쁜 잎처럼 우리의 마음도 풍요로운 가을에 아름답고 따스함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단풍으로 수놓은 태자연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삶의 의의를 부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머리 아픈데 손 대지 말라는 속담은 이미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상황을 두고 지켜보거나 해결이 될 때까지 참는 것이 더 낫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주로 불필요한 개입을 자제하고 상황을 가만히 두는 것이 더 현명할 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때로는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침착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일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맞닥뜨리는 갈등, 문제 해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무리하게 문제에 개입하거나 상황을 바꾸려 시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머리 아픈데 손 대지 말라는 말은 불필요한 개입을 피하고 때로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속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교훈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머리 아픈데 손 대지 말라는 속담의 핵심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문제에 개입하거나 개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지거나 나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제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차라리 상황을 두고 보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주로 우리가 과도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발생하는 실수를 경고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문제를 너무 크게 확대시키고 결과적으로 자칫 자신도 피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때로는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한 때에만 개입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너무 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개입하려는 것보다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머리 아픈데 손대지 말라는 속담은 타인의 문제에 불필요하게 개입하지 말라는 교훈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타인의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한 개입은 그 사람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할 기회를 빼앗아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우리가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때로는 그 사람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상대방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으며 또한 우리의 개입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학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방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 아픈데 손대지 말라는 속담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하거나 상황을 빠르게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 서둘러 개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을 냉정히 분석하고 때로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며 문제의 해결책을 자연스럽게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사회적인 문제에도 적용됩니다. 조직 내 갈등이나 사회적인 문제는 자칫 서둘러 해결하려고 하면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를 지나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며 적절한 시점에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고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나서지 말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리 아픈데 손대지 말라는 속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고민이 많을 때 우리는 자주 더 많은 일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종종 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결국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차라리 잠시 멈추고 상황을 돌아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급한 마음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잠시 상황을 멈추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깊이 생각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머리 아픈데 손대지 말라는 속담은 또한 자기 통제를 배우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본능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 통제는 인생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개입하거나 갈등을 즉시 해결하려는 충동을 억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통제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에 대해 보다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단지 개인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직장 내 사회적 관계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특히 갈등 상황이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여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 아픈데 손대지 말라는 속담은 불필요한 개입과 지나친 충동을 자제하는 지혜를 전달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나 갈등에서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리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문제를 두고 지켜보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또한 다른 사람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머리 아픈데 손대지 말라는 속담은 우리가 더 현명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대처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조금 많이 먹거나 며칠 식사를 조절하면 금세 몸무게가 돌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뱃살이 어느새 눈에 띄고 옷을 입을 때마다 허리 주변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예전처럼 몸이 가볍게 움직이지 않고 직장생활이나 가사, 가족을 돌보는 일까지 겹치다 보면 운동할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리하게 굶거나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중년의 몸에 맞게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월이 지나면서 달라진 몸의 리듬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는 중년의 다이어트 요령을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중년이 되면서 살이 쉽게 찌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의지가 약해져서도 아니고 예전보다 많이 먹어서만 생기는 문제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체의 변화가 나타나고 활동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을 먹고 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몸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예전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움직일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쉽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을 움직이는 힘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평소 에너지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과 비슷하게 먹는데도 체중이 쉽게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다이어트는 단순히 몸무게를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체중계의 숫자만 바라보다 보면 음식을 지나치게 줄이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몸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하게 쌓인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과 체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중년의 다이어트는 얼마나 빨리 살을 뺄 것인가 보다 어떻게 건강하게 생활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식사 습관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굶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조금 먹고 저녁까지 줄이면 살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음식 섭취를 지나치게 줄이면 일시적으로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고 오히려 폭식이나 간식 섭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년의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것은 굶는 것이 아니라 식사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매끼 식사를 지나치게 배부르게 먹는 습관이 있다면 조금씩 양을 조절하고 채소와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챙기면서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은 음식은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음식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평소 자주 먹는 음식 가운데 양이 많았던 것을 줄이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이후에 무심코 먹는 간식은 살이 찌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먹는 행동과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돌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정말 배가 고프다면 무조건 참기보다는 부담이 적은 음식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는 자신을 무조건 참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지친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식사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음식을 적절하게 먹고 천천히 식사하며 과식하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년의 체중 관리에서 의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다음 날 피로감이 커지고 식욕을 조절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달콤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고 운동할 힘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수면 부족이 식습관과 활동량에 영향을 주면서 체중 관리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식사량만 줄이기보다 자신의 수면 습관도 함께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를 보면서 잠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매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지나치게 들쭉날쭉하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규칙적인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함께해야 하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몸을 되돌리려고 무리하기보다는 지금의 몸을 잘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천천히 변하더라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결국 가장 좋은 다이어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는 중년의 뱃살을 줄이고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떤 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좋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되면서 체중이 쉽게 늘어나는 이유와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굶기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특히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식습관만큼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냉장고 속 음식을 정리하거나 먹는 양을 확 줄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다이어트는 무조건 적게 먹는 것보다 몸에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챙기면서 불필요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식사량만 줄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식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몸이 쉽게 지치고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체중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오래 유지하기 어렵고 다이어트를 중단했을 때 다시 체중이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사 습관을 만들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 끼 식사를 지나치게 한쪽 음식으로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밥이나 면, 빵 같은 탄수화물 음식만 많이 먹기보다는 채소와 단백질 식품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이나 달걀, 두부, 콩류, 살코기와 같은 음식은 식사에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채소를 곁들이면 식사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년이 되면 식사량을 예전보다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활동량과 몸 상태에 따라 필요한 음식의 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맞게 적절한 양을 먹는 것입니다. 식사 후 지나치게 배부르다면 다음 식사에서는 조금 덜어 먹어보는 식으로 천천히 조절해 보십시오. 특히 식탁에 음식을 너무 많이 차려놓으면 배가 부른데도 눈앞에 있는 음식을 계속 먹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먹을 만큼만 덜어놓고 식사를 시작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남은 음식이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배가 부른데도 억지로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음식이 아깝다고 내 몸에 필요하지 않은 양까지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 속도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년의 체중 관리에서 천천히 먹는 습관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오기 전에 식사를 끝내게 될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의 맛과 식감에 집중해 보십시오.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를 보면서 식사하기보다 식사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 중에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과 마음을 나누고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중년의 다이어트에서는 간식도 살펴봐야 합니다. 식사를 잘하고 있는데도 체중이 줄지 않는다면 하루 동안 자신도 모르게 먹고 있는 간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커피와 함께 먹는 과자나 빵, 사무실에서 쉽게 집어먹는 간식, 집에 돌아와 무심코 먹는 과일이나 견과류까지 모두 쌓이면 생각보다 많은 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간식을 무조건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가 고플 때 적절한 간식을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습관적으로 먹는 것과 정말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심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식을 찾는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술자리도 중년의 체중 관리에서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이나 모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다이어트를 위해 모든 인간관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술을 마시는 상황이라면 음식부터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름진 안주나 늦은 시간에 야식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아침 식사를 거르고 하루 종일 굶는 방식으로 보상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다음 식사에서 폭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식사하되 부담이 적고 균형 잡힌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몸의 변화와 함께 체중 관리가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 변화로 인해 체지방이 쉽게 늘거나 체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한 식사 제한을 선택하기보다는 근육을 유지하고 뼈와 혈관 등 전반적인 건강을 함께 생각하면서 식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 남성 역시 복부에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회식과 음주가 반복되면 배 주변으로 체중이 늘기 쉽습니다. 따라서 식사량만 줄이기보다 술자리와 야식을 줄이고 평소 걷는 시간을 늘리는 등 생활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식단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소 즐겨 먹던 음식 가운데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부터 줄여보고 부족했던 채소나 단백질 식품을 조금씩 추가해 보십시오. 식사 속도를 늦추고 간식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늦은 시간에 야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중년의 체중 관리에서 중요한 운동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다이어트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앞에서는 중년의 체중 관리에서 식습관을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살펴봤습니다. 무조건 굶기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천천히 먹으며 늦은 시간에 간식과 야식을 줄이고 술자리에서도 자신의 식사 습관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운동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중년의 다이어트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운동의 목적부터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날씬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 운동했다면 중년에는 체중 관리와 함께 근육과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일상생활도 편안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반드시 헬스장에 가거나 힘든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걷는 습관부터 만들어 보십시오.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 대신 걸어가고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고 집안일을 할 때도 몸을 조금 더 움직이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루 중 몸을 움직이는 순간을 자연스럽게 늘리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에는 근력 운동을 적절하게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걷기만 하는 것보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근력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가벼운 물건을 들고 움직이기, 벽을 이용해 몸을 지지하며 운동하기처럼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운동을 시작할 때는 자신의 현재 몸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강한 운동을 하기보다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나 허리, 어깨 등의 통증이 있거나 평소 건강 문제로 운동이 걱정된다면 전문가와 상의한 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며칠 동안 무리해서 운동하고 지쳐서 포기하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계속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특별한 일정으로 생각하면 바쁜 날마다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나 스트레칭처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생각하면 지속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운동을 할 때는 체중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운동을 하고 나서 몸이 가벼워졌는지, 잠을 더 편안하게 잘 수 있는지, 계단이나 언덕을 오를 때 덜 힘든지, 하루 동안 활력이 생겼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이런 변화는 체중계보다 훨씬 중요한 건강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중년에는 인간관계도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갖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임을 모두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이나 친구에게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함께 건강한 식사를 선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체중은 생활 환경이나 컨디션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변화보다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고 꾸준히 움직이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몸도 서서히 적응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에는 체중만으로 건강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체중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해진 것은 아니며 체중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생활 습관이 좋아지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체력을 키우며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등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년의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살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면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만드는 것입니다. 체중계의 숫자에만 매달리지 말고 몸이 보내는 여러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몸이 가벼워지고 생활에 활력이 생기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해진다면 그건 역시 성공적인 변화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가 포기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만드는 다이어트를 시작해 보십시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맞게 천천히 이어가면 됩니다. 중년은 인생에서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활을 바꾸십시오. 굶기보다 균형 있게 먹고 가만히 있기보다 조금씩 움직이고 밤늦게까지 버티기보다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를 음식으로만 풀지 않는 생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중년과 활기찬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감각을 지닌 존재들은 볕과 공기의 비밀스러운 작용이나 모든 자연에서 비롯되는 수천 가지 고통을 감내하는 수밖에 없다. 감각적인 존재라면 형태와 색채 속에서 기쁨을 찾게 되어야 한다.

네, 아나톨 프랑스의 에피쿠로스의 정원종의 한 소절입니다. 네, 쏟아지는 빗망울에도 어떤 사람은 지독한 외로움을, 어떤 사람은 한없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네, 볕과 공기, 형태와 색채가 안겨주는 감각은 느끼는 사람에 따라 고통도 주고 기쁨도 줍니다. 그렇다면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네, 볕이나 공기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서

0: 네, 오늘은 장백산 안도현 이도백화진 내도산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여행기 릴레이 코너, 요즘은 연변의 매력 향촌 시리즈를 특별히 몇 개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도현 이도백화진 내도산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장백산 아래 첫 마을이라 불리는 내도산촌은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 바로 안도현 이도백화진 내도산촌 전호산 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예, 저는 안도현 이도백화진 내도산촌 전당직을 맡고 있는 전호선이라 합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전화 연결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도산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예, 알겠습니다. 내도산촌은 장백산 아래 첫 마을로 소망한 길림성 안도현 이도백화진 내도산촌, 중국의 명산 장백산 풍경부와 불과 2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30호 농가에 50여 명 초민들이 살고 있는 오붓한 조선족 마을입니다. 2014년 내도산촌은 국가민족상무위원회에서부터 중국 소수민족 특색 마을로 명명되었고, 2019년엔 전주에서 농촌민들이 환경이 전체적으로 향상시킨 지역마을이 명예칭호도 받았습니다. 이곳은 2017년에 전체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현재 첫 마을의 주요 산업은 바로 관광업입니다.
1: 네, 여행 가이드라는 저희 프로그램은 주로 이제 여행에 관한 요소들을 또 많이 요해해 봐야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렇다면 내도산촌이 좀 이제 관광업에 대해서도 많이 중시를 돌리고 또 발전시켜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까요?
2: 예. 안도현 이도백화진 내도산촌 풍경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해마다 겨울이면 그 설경이 무척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꼭 설경이 아니라도 내도산촌은 자랑할 만한 역사와 문화를 품은 사계절 언제 찾아와도 좋은 곳입니다. 이도백화에 도착해 미인성을 감상하며 동남방향으로 30분 정도 태보연한 원시림을 기다리면 내도산촌 풍경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남향으로 내인의 가슴을 방불케 하는 두 산방울이가 유난히 눈길을 끄는데, 산을 마주하고 풍경이 취하다 보면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원시자연과 함께하는 내도산촌의 겨울 풍경은 말 그대로 웅장합니다. 사계절 어느 계절에 찾아와도 좋지만 만약 낙엽 떨어진 가을에 찾는다면 말 그대로 아름다운 수채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1: 네.
2: 네.
1: 아, 다 설명을 하셨나요? 그러네요. 여기 이제 그 낙엽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내도산촌의 풍경은 어떤 정도인가요?
2: 지금 산들은 단풍이 다 들어 있어요.
1: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낙엽을 가지고 구경할 수도 있고, 아, 단풍 든 그 모습을 단풍 구경을 가면 딱 좋은 시즌인가요? 언제까지 있을까요?
2: 예.
1: 언제까지 이제 단풍 구경이 가능할까요?
2: 이달 말이면 끝나요.
1: 아.
2: 바람이 세고 하면 다 떨어져요.
1: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말쯤에는 가서 이제 낙엽을 보게 되는 거고, 지금 가게 되면 단풍 구경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
1: 네, 원래 이제 내도산이거나 그 이도백화 그쪽에도 뭐 단풍 구경을 하기는 참 좋더라고요. 그 수림들이 많으니까.
2: 예.
1: 네, 진짜 그냥 온 하루 산책만 했는데도 지루할 틈이 없이 그렇게 볼거리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네, 인터넷에서도 이 내도산촌 관광의 열기가 엄청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2: 예, 그렇습니다.
1: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우리 촌은 이제 근 100여 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조선족 마을인데, 최근 몇 년간 레저 관광, 민속 체험, 건강 양생, 빙설학원, 홍색 문화 등 관광 상품 개발해 구역성 향촌 관광 산업 화를 형성했습니다. 천혜의 관광 자원을 두고 있는 내도산촌의 관광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타고 왕홍 관광지로 떠오른 내도산촌, 2022년 마을 단위가 국내의 관광객은 15만 명에 달했으며, 2023년에는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와 3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한적하던 마을은 지금 국가 2회급 풍경구의 면모를 갖췄고 여전히 풍경구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겨울이면 내도산촌은 우리 두 빙설축제 개막식 개최지로도 꼽히기도 했습니다. 겨울 시즌 내도산촌 풍경구를 찾으면 겨울낚시, 빙상자전거 등 수십 가지 빙설 오락대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도산촌은 겨울을 만끽하고 우리 정서 느끼기에 딱 좋은 오래된 마을로, 축제기간 마을 관광에 지어진 대형 이글루와 눈조각이 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으며,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1: 네, 내두산에 이미 다녀오신 분들이 거기 가서 뭐 이제 체험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하시던데 어떤 체험들이 네. 있나요?
2: 예, 있어요. 예. 겨울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이제 그 뭐 다 볼 수 있는 거 이제 우리도 뭐 이런 텔레비에서 많이 이제 내보냈지만 예.
1: 텔레비전에도 이제 내두산촌이 나오고 그랬나요?
2: 예.
1: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체험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을까요?
2: 일반적으로 이제 제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을 기억해서 오래 남는 것도 있을 텐데 우리 민족 전통 복장 체험부터 시작해 찰떡 만들기, 배추김치 만들기, 김밥 만들기 등 우리 민족의 전통 음식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두도 빚을 수 있고 탕후루도 만들 수 있습니다. 등산학원에서는 눈으로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여러 테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그러네요. 그리고 이미 내두산에 다녀온 지인들한테서 들으라니 거기 감자국수가 그렇게 맛있다고 좀 소문이 있던데 혹시 내두산촌에 가게 되면 저희가 밥을 어디서 먹을 수 있을까요?
2: 예, 우리 마을에도 지금 그 여러 집이 그런 저기 예, 음식 이런 도전적 음식을 할 수 있는 집이 있어요. 찾아오면 이제 다 드실 수 있어요.
1: 직접 이제 촌장님께 연락하고 이제 그 관광 뭐 팀이 이제 관광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다 자가용 운전으로 뭐 개별적으로 관광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가요?
2: 예, 그 전에는 이제 전화 연락하고 많이 오시는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오는 분들이 많아요.
1: 아, 자가용 운전 여행이 더 많다는 얘기죠. 예. 어쨌든 지금 그 새롭게 이제 길이 다 잘 닦여져 있으니까 뭐 이도백하 내두산촌까지 가는데도 예전처럼 그렇게 오래 몇 시간씩 걸리지 않으니까 네 그냥 2시간 정도면 뭐 느끈하게 이제 갈 수 있는 거니까 여기 분들이 주말이라는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도 쉽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조순족 네 전통 음식 아까 이제 감자국수 하게 되면 그걸 먹을 수 있는 집들이 뭐 몇 집 많은가요? 아니면 한두 집에 집중됐나요?
2: 예, 그 감자국수는 좀 그 번거로우니 그래서 한두 집에서는 해요.
1: 아, 그게 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가 봐요.
2: 예.
1: 네, 그 외에 그럼 내두산촌에서 좀 맛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음식이 뭐가 더 있을까요?
2: 뭐 이게 저기 순두부도 있고요.
1: 예. 맞아요. 순두부 엄청 맛있다고 다녀오신 분이 그러던데 어디 가서 먹을 수 있나요?
2: 예, 예. 역시 저기 전화 연락이라나 이렇게 겨울이 두부 같은 건 전날에 이제 콩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전날에 이제 연락 주시면 이제 할 수 있거든.
1: 아, 그러네요. 연락처 좀 공개하긴 어려우신가요?
2: 아니요. 예.
1: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2: 천민이에서도 복말 수 있으니까 저희 전화번호는 이제
1: 네. 저한테 있으니까
2: 네네 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저한테 이제 뭐 연락 주거나 네 연락이 닿게 되면 이제 천장님 통해서 거기 가서 또 맛집 찾으라고 제가 또 가운데서 다리를 넣을게요. 네.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제 그 겨울철에 이제 내두산에서 뭐 할 수 있는 체험 그리고 구경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겨울이면 더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사계절 다 매력이 있는 곳이지만 우리가 그 사계절 하나하나 오늘 방송에서 다 설명하기에는 좀 내용이 기니까 주로 이제 겨울 좀 치중해서 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촌장님께서도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남겨주시죠.
2: 예, 그 우리 촌에 오게 되면 우리 촌은 이 다 알다시피 코로나 내서 이 몇 년간 다 모두 힘들고 그렇지만 이제 2022년 1월부터 이제 빙설학원이 항목을 정식으로 대회 개방했습니다. 얼마 안에다 이제 오게 되면 이제 각종 오토바이 타고 시사님을 이제 달릴 수도 있고 얼음빙판에서 썰매도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어린 아이들도 이제 그 놀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1: 그러면 이런 체험 가서 뭐 각종 오토바이, 원시림 달릴 수 있는 그리고 얼음빙판에서 썰매 타고 이런 게 기본상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그 입장권 같은 거 구매하고 가는 분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현지에 가서 직접 티켓을 사는 분들이 많은가요?
2: 현지에 와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1: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지금 다양한 내용을 또 소개해 주셨는데 전호산, 네, 내두산 촌장님과 함께 내두산에 대해서 쭉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깊은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내두산촌이 저도 예전에 그 소설 낭독을 할 때도 좀 내두산이 거기 이제 뒤에 배경으로 나와서 좀 알게 됐는데 여기가 항일 그 유적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내용도 좀 듣고 싶습니다.
2: 예, 우리 촌은 저기 항일유격 근거지로서 유명합니다. 장백산 밀령에서 활동하던 항일유격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홍색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1936년부터 37년 사이 동부 항일연군 제1로군 제6사가 내수산에 항일 근거지를 개척했는데 이 시기 동부 항일연군이 명당 왕덕태도 내수산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항일 요정피가 세워져 있습니다. 더욱이 장백산 풍경구와 가까이 있다는 우리 우세 덕분에 홍색문화 민속문화를 널리 알리면서 마을의 관광은 점점 더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00만 원을 투자하여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내수산 항일유격 근거지 기념관을 세웠고 장백산 제1촌 국제예급 풍경구로 부상하면서 해마다 15만 명의 유람객을 접대하며 병강을 공고히 지키는 능력을 진일보 향상하였습니다. 병강을 지키면서 병강보위대화가 늘어나고 정기적으로 병강보호 공작을 실시하면서 국민의 합심을 하여 힘을 키우고 지부 활동 개발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1: 지부 활동도 지금 계속 이제 하고 계신가 봅니다.
2: 네.
1: 네. 내두산촌은 국가민족사무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첫 진으로 공개한 중국 소수민족 특색 마을에 선정됐다면서요?
2: 예. 일찍 이 마을은 국가민족사무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첫 진으로 공개한 중국 소수민족 특색 마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마을은 민속문화 전통기지이기도 한데요. 내두산촌에서는 지금까지도 중국 조선족 전통 장례 문화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장례회를 운영하면서 마을에 상사가 났을 때는 상여로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중국 조선족 무형 문화재인 상여 장례 문화가 여기에서 이어진다고 하니 이 작은 마을의 사람들이 호화례에 대해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두산촌은 역사 그리고 문화적 이런 잠재력도 하고 아주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실제 이거 간단히 저기 말하게 되면 이 상례 문화가 있는 것이 좋은 점이 뭔가 있는가 하면 마을이 마을에서 살면서 친척 저기 평 저기 친구가 없다면 이 장례를 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우리 촌에서는 이 조직이 나서서 몽땅 해줍니다.
1: 진짜 네. 이런 또 좋은 점이 있네요.
2: 예.
1: 네, 그래서
2: 해결하죠.
1: 네, 계속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가 이제 그 뭐 풍경도 좀 뛰어나고 이제 그 원시적인 뭐 수림 이런 게 다 보존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뭐 촬영을 했다거나 예. 영화 촬영 같은 거 네. 그런 게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에 관한 정보도 좀 알고 싶습니다.
2: 이 마을이 이제 그 장백산 아래 이제 첫 동네로 이제 불리면서 예, 이제 독특한 자연 인문 경관으로 여러 번 영화 촬영지로 선정되었는데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1991년에 제작한 예술영화 하얀꽃 중의 일부 장면이 내산촌에서 촬영되었고 장춘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장백의 아들도 이곳에서 촬영했습니다. 마을은 그때 그 촬영 흔적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1: 촬영 흔적이라면 어떤 게 지금 남아있나요?
2: 우리 당시 지금 그 항일할 때 예, 그 그러니까 그 포대를 뭐라는가 그런 일이 그 항일 유격 그 연석들이 이제 남아 있거든요.
1: 버대 그대로 맞습니다. 그렇죠?
2: 예.
1: 예, 그대로 표준어 맞습니다. 내두산촌에 놀러 갔을 때 아까 이제

0: 깍두기라는 건 어떤 색인가요? 너무 궁금한데요.
1: 우리 성이 이 감자도 역시 이제 그 찰찰처럼 우리 감자 찰떡 쳐요. 그런데 예. 여기 이 감자 찰떡 우리 어떻게든지 면에서는 우리 촌에 감자만 감자 찰떡 칠 수 있어요.
0: 그러면 감자 전분이 많다는 뜻인가요?
1: 예, 그래 아무래 감자가 좀 이 기후 문제인지 토지 문제인지 아주 그 중요한 거래.
0: 와, 감자로 찰떡을 친다. 그러면 감자 찰떡 그 제작 과정을 촌장님은 다 알고 계세요?
1: 네, 예, 압니다. 우리 여러 번 이제 그걸 방송에 보낸 것 같은데.
0: 저는 그러니까 그 방송을 못 봤네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같은 데서 이미 이런 장면을 찍어 갔다는 말씀이시죠?
1: 예, 예, 예.
0: 그러면 감자 찰떡에 들어가는 그 재료들이 어떤 것인지 찹쌀이 혹시 섞여서 들어가나요? 아니면 감자로만 그게 가능한가요?
1: 순 감자로만 해요.
0: 순 감자로만. 그러면 감자를 삶아서 하는 건가요?
1: 예, 감자를 삶아서
0: 으깨서
1: 벗기고 그리고 이제 그 찰떡처럼 이제
0: 친단 얘기예요. 으깨서.
1: 예, 예.
0: 그러면 그렇게 찰기가 있게 되나요? 쫀득쫀득하게?
1: 예, 예.
0: 그러면 그 색상은 그냥 감자 색상 그대로 좀
1: 예, 그렇죠.
0: 노르스름하면서도 약간 예. 좀 하얀색. 와, 이거 먹으러 제가 한번 가야겠습니다.
1: 예, 네. 고맙습니다.
0: 연변 음식, 뭐 조선족 음식은 제가 다 직접 만들 줄도 알고 다 먹어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원래 좀 떡보이기도 해요. 떡을 많이 좋아하는데. 근데 이 떡은 유일하게 지금 먹어보지 못해서 너무 궁금한데.
1: 네.
0: 네, 오늘도 새로운 정보 하나 알았습니다. 내두산촌에 가면 감자 찰떡, 감자 국수 다 있습니다. 이 조선족 토속 음식들, 뭐 산나물 비롯해서 많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저처럼 뭐 떡 좋아하시거나 감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녀오실 법합니다. 그리고 이 내두산촌에서 그 돌아올 때 거기 가셨던 분들이 거기에서 감자를 사갖고 온다고 하던데 일반 농가들에서 감자를 팔고 있나요?
1: 예, 그런데 지금은 그 양이 없어요. 이런 저기 멧돼지 이런 피해를 받아서 이제 여전히 심지 못하고 다 이제 이 터전에 심다니까 많은 면적이 없어요.
0: 뭐나 이게 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사실 감자가 내두산촌의 특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공급이 이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정도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네, 나중에 어떻게 감자를 좀 많이 심어서 수요를 좀 만족시키고 그리고 내두산촌의 감자가 좀 더 유명해져서 정말 전국적으로나 뭐 전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촌장님이시니까 앞으로의 타산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예, 지금 이 최근 내가 이제 우리 현당이와 이제 현정부 또 우리 이도진 정부에서 내산대에서 이제 아주 그 많은 중시를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저기 내산이 이제 안도현 이제 남부 한계산, 한계합천, 한계진, 한계촌 프로젝트 한계촌으로 확정하고 장백산 이제 내산촌 국제관광 휴가 지역을 건설합니다. 내산촌이 이제 지명도가 날마다 이제 나따라 올라가고 관광객이 이제 관광 잠재력이 발굴함에 따라 이제 국제권한 대상들도 이제 늘고 있습니다. 내산촌의 관광은 이전이 단순한 조선족 민속체험 관광으로부터 수학 관광, 민속 관광, 빙설 관광, 홍색 관광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관광기도 한 계절에서 1년 4계절로 사계절 관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산촌에 이제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0: 그리고 촌장님 제가 지금 한 가지 딱 빠뜨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내두산촌에 가면 혹시 작가촌이라는 뭐 그런 곳이 있는가요?
1: 예, 이것도 이제 그 연변 작가협회에서 이제 그 우리 여러 해 전부터
0: 네.
1: 이걸 가져 저 진행하고 왔는데 그 코로나 기간에 이제 딱 끊겨졌거든요.
0: 예, 원래는 이제 해마다 가서 활동을 하고 하는데
1: 예, 그 활동이 아주 이제는 컸어요.
0: 맞습니다. 저희 선배님, 저도 작가협회 회원이거든요. 근데 그때 행사 갈 때 제가 봄마다 일이 있어서 빠져서 가지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내두산촌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가본다고 좀 벼르고 있었던 차인데 아직 못 갔습니다.
1: 예, 네. 네, 한번 오세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도백화진 내두산촌의 이 매력에 대해서 직접 이 촌장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쭉 알아봤는데 내두산촌을 언제 방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분들과 함께 놀러 가셔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촌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네, 제가 하도 먹는 걸 좋아하고 잘 먹고 그런 체질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이 살 관리, 몸매 관리가 잘 안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네드산촌에 관해서 여러 가지 관광 자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요해를 해봤고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먹는데 음식에 제일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조선족의 아주 전통적인 뭐 토속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우리가 쉽게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시골에 가서 쉽게 찾아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거 감자 찰떡 감자 국수 오늘 너무 네 지금 거기에 딱 꽂혀서 지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네요. 이렇게 꽂히면 제가 언제라도 시간 내서 꼭 한번 다녀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서 본 또 다른 모습의 네두산촌에 대해서도 또 공유해드릴게요.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0: 매돌갑니다. 이번 주엔 황명월 작사, 정태산 작곡, 최성호, 박영철의 노래로 말년에도 젊어 사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동서남북 어디내나 이월적으로
0: 이 노래 가사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매나 이골저골 황홀한데 우리 령감 못 박힌 듯 어리둥절하는 말이 천지개벽의 지상라군 옛모습은 사라졌구려 북장단에 들썩이는 저인들은 누구냐 길손들도 손을 잡고 우리 장단 저와 춤추네 에헤라 좋다 여보로 친 내 손을 낭 어서 잡읍소 수줍어 말고 부러우게 보란 듯이 춤을 춰보세 동네 방네 소문난 우리로 친 장단도 좋아 상모춤에 탈모춤도 승병내며 들썩인데 꾀거리 딸랑에 굿거리 장단 너도 나도 흥에 겨워 이파리나 칠순이나 서로 안고 더는데 우리로 친 오대가나 장고춤에 령감 잃겠소 에헤라 좋다 여보 령감 봉락 세월 우리 맞으니 칠순에도 젊어만 가오 만복 받은 우리 러세 에헤라 좋다 세월이 좋아 지상다군 우리가 사니 말년에도 젊어 사니 백세 세상 문제 없구려 백세 세상 문제 없구려

0: 이번 주엔 황명월 작사, 정태산 작곡, 최성옥, 박영철의 노래 말년에도 젊어사오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올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성 산림 곳곳에 아름다운 오색 단풍 경관이 펼쳐졌습니다. 성내 여러 관광지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았으며 생태 단풍 구경의 여유로움과 몰입형 공연의 열기가 함께 어우러져 휴양 휴가와 입문 체험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동정 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흑룡강 장거리 단풍 관광 시장의 성적이 특히 두드러졌으며 성내 인기 관광지 예약 열기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고 할빈은 전국 장거리 여행 인기 목적지로 꼽혔으며 이춘 등 관광지 예약 열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상승했습니다. 페이주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월 국경절 연휴 흑룡강 관광지 입장권 예약량은 전년 대비 2배로 늘었고 렌터카 여행 주문은 45% 이상 증가했습니다. 할빈 치치할 목단강이 예약 인기 도시로 꼽혔으며 동부 호리몬, 할빈 극지 공원, 용사 동식물원의 예약이 가장 많았습니다. 9월 28일 할빈 이춘 고속철도가 정식 개통되면서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이춘은 전례 없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오영 홍성 림해 관광구는 1일 관광객 수가 14,000명을 돌파해 관광구 개발 이래 최고 1일 기록을 세웠습니다. 관광지 주변 민박 숙박율은 100%, 평균 체류 기간은 2~3일에 달했습니다. 이춘 30그룹 개방 관광구 1일 조성 통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그룹 소속 개방 관광구는 누적 관광객 17만 9,700명을 맞이해 전년 동기 대비 약 11.3%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전성적으로 1,357회에 달하는 문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4회 가을 예술 관광 계절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으며 뮤지컬 팬 레터, 현대 경극 빈강 밀잔, 희극 뢰우, 다관, 발레, 호두까기 인형 등 다양한 예술 장르 공연을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일전 메이탄이 발표한 2026년 국경절 소비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800km 이상을 이동하는 장거리 여행 예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이용자의 30% 이상이 한 곳 목적지에서 3일 이상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국경절 할빈은 인기 장거리 여행지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국경절에는 여행 이동 거리가 길어지고 체류 기간도 늘어나면서 항공, 고속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해 한 번의 여행으로 여러 도시를 둘러보는 다도시 여행 방식이 각광받았습니다. 메이트환의 통계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관광객 1인당 약 1.2개 도시를 방문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상승한 수치입니다. 교통망이 지속적으로 정비되면서 기존의 유명 관광지가 아니었던 지역들도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감주, 이춘 등 공항으로 가는 항공권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특히 이춘은 약 135% 증가했습니다. 할빈극지공원이 올 국경절 연휴를 맞아 특별 테마 행사와 한정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겨울에만 만나볼 수 있었던 대표 인기 콘텐츠를 가을에 미리 운영하고 다채로운 국경절 특별 프로그램과 경관 연출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극지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공원의 대표 IP인 개구쟁이 펭귄 퍼레이드는 기존 겨울 시즌 한정 프로그램이었으나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특별 운영됐습니다. 더불어 신규 몰입형 겨울 경관 전시가 공식 오픈됐습니다. 해당 전시는 눈 내리는 북방 마을 풍경을 재현한 겨울 테마 거리를 조성해 관광객들이 가을철에도 할빈 특유의 빙설 분위기를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경절 기간 다채로운 한정 특별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대표 인기 프로그램인 백골의 쇼, 바다의 심장은 국경절 특별판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세계 최초 3D 홀로그램 돌고래 쇼는 국경절 전용 창작 무대를 추가 편성했으며 신규 프로그램 국경절 워터댄스 쇼에서는 국내외 전문 공연 예술가들이 수중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이 밖에도 국경절 특별 빙하 퍼레이드, 애국가요 공연, 바이올린 연주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마련돼 풍성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추석과 국경절 연휴에는 더 길게, 더 멀리, 더 다양하게 즐기는 여행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트립에 따르면 관광객 10명 중 1명은 추석과 국경절 연휴를 합쳐 긴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이투안에 따르면 추석 국경절 연휴 기간 항공권 예약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비행거리 2,000km 이상 장거리 노선의 항공권 예약량은 76% 급증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개 이상 도시의 항공권을 함께 예약한 고객은 무려 70% 늘었으며 항공과 고속철도로 여러 도시를 여행하는 이용자도 14% 증가했습니다. 여러 여행사의 예약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긴 연휴 동안 경험 자체에 몰두하며 느긋하게 여행 자체를 즐기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행 플랫폼 투뉴 관계자는 전통문화 여행, 휴양 관광 여행, 테마파크 여행 등 상품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며 현지 음식 맛보기, 무형문화유산 공예품 만들기, 특색 공연 관람 등 현지 체험을 통해 한 곳에서 도시 전체로 시야를 넓혀 그 도시의 문화적 깊이를 느끼려는 관광객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여행과 노 쇼핑 투어, 소규모 단체 여행 등의 수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올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 영화 총 흥행 수입은 11억 6,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신탐지 흔적은 4억 2,200만 원으로 전국 총 흥행의 36.3%를 차지하며 앞

소속 1위에 올랐습니다. 흥룡강 성위 선전부가 공동 제작하고 마디얼 문화관광그룹이 공동 출품한 이 조선율 영화는 연휴 내내 전국 영화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영화의 가장 큰 가치는 실존 인물인 조선족 최도식의 이야기를 전국 대형 스크린에 올렸다는 점입니다. 10월 1일 할빈 로드쇼 현장에는 7일 훈장 수상자인 최도식이 직접 등장해 노년 최심을 연기한 리설근, 청년 최심을 연기한 장희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영화 속 캐릭터 최심은 최도식 본인의 실제 인생을 원형으로 한 것입니다. 스크린 속에서는 수십 년간 미세한 흔적 속에서 진실을 추적해온 형사의 모습이 스크린 밖에서는 이야기의 원형과 이를 재현한 예술가가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 영화의 가치는 단순한 흥행 성공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영화 신탐지 흔적 공동 출품사 명단에 할빈 마디얼 문화관광그룹이 이름을 올리며 용강 현지 시장 주체가 촬영지 제공을 넘어 콘텐츠 제작 상류 단계에 깊이 진입하는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영화 속 마디얼 아이스크림이 신탐의 사건 해결을 돕는 장면은 현지 브랜드와 영화 IP의 상호 융합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드쇼 현장에서는 영화 티켓으로 마디얼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받고 빙설대책의 태양도, 소피아 성당, 로회당, 야브리 등 관광지와 마디얼 직영점 혜택을 누리는 티켓 따라 여행 가기 정책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영화 홍보 플러스 브랜드 가치 증대 플러스 도시 홍보 3위 일체 모델로 한편의 영화가 도시를 활성화하고 현지 브랜드가 문화 관광 산업 체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로를 열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첫 번째 시간입니다.

0: 뜨거운 열기가 가시지 않은 어느 여름이 오고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교실마다에서 쏟아져 나온다. 연한 하늘색 원피스에 굽낮은 예쁜 구두를 받쳐 신은 성금이가 아이들 속에 묻혀 미소를 머금고 교정을 나선다.
1: 조심해서들 가.
2: 네.
3: 우와, 선생님 오늘따라 특별히 예쁩니다.
4: 선생님 재생신 같은데요?
1: 여 개구쟁이들 못하는 말이 없네. 얼른 집에 나가.
2: 네.
5: 같이 가서 갈게요.
2: 빨리 가자. 빨리. 기다려.
1: 어야, 뛰지 말고 넘어지겠다.

0: 상금이
1: 벌써 와 있었네요.
0: 오늘은 우리 중요한 날인데 약속을 지켜야지. 자, 타.
1: 네.

0: 4년 전 대학교를 졸업하고 소학교 교원으로 순조롭게 취직에 성공한 20대의 젊은 교원 성금이. 오늘은 2년째 연애를 해온 남자친구 성걸신의 집에 첫 인사를 가는 날이다. 성걸씨,
1: 응?
0: 옆에 꽃가게에 잠시 차를 세워줘요.
1: 꽃가게는 왜? 나한테 꽃을 사주려고?
0: 좋은 생각은 혼자서 하네요. 성걸씨 몫은 없거든요.
1: 그럼 왜?
0: 제가 이 가게에 꽃바구니를 주문해놨어요. 성걸씨 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인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1: 언제 그런 것까지? 괜찮소.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걸 따지는 분들이 아니요.
0: 그래도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1: 이런 센스쟁이. 우리 부모님은 성금이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할까요? 내가 장담아.
0: 마음에 안 들어 하면요? 성걸씬 어쩔 셈인가요?
1: 그럴 리 없지. 누가 그런 색식감이라고. 아마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춤을 추며 성금이를 반겨줄 거요.
0: 그건 성걸씨 생각이고요. 만약에 성걸씨 부모님이 반대를 한다면 어쩔 거예요? 말해봐요. 응?
1: 그건...
0: 말해봐요. 말해보라니까요.
1: 그렇다면 생각해봐야지.
0: 뭐라고요?
1: 성금이, 성금이를 놀리느라고 하는 말이요. 나를 못 믿겠어? 누가 뭐래도 성금이 내 여자요.
0: 다 왔어요. 저 앞에 있는 꽃가게예요. 옆에 세워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0: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사장님, 주문한 꽃바구니 찾으러 왔어요. 5시에 찾기로 했고요. 전화번호 뒷자리는 2635번이에요.
0: 아, 네. 잠시만요. 제가 인증 찾아드릴게요.
1: 네, 고마워요.

0: 냄새가 참 좋구마. 여보, 맛있는 요리를 많이 갖추어. 우리 선글이 색식감을 내려오는데.
1: 알았어요, 여보. 아, 두 말하면 잔소리죠. 오늘은 복자도 불렀어요.
2: 언니, 자, 반찬 받아요.
1: 그래, 그래. 아이고, 참. 내 솜씨는 알아줘야 돼. 어?
0: 그래. 처제가 수고 많구만.
1: 어? 맞아, 수고가 많다.
2: 언니, 아저씨. 요즘 세월에 집에서 손님 접대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예비 며느리를 만난다면서 아, 식당에서 항상 차리면 되지 뭘 집에서 직접 요리까지 하느냐고. 누가 아들 바보가 아니랄까봐.
0: 그 요리 솜씨 좋은 처제 덕분에 오늘 우리가 큰 시름 덜었어.
1: 맞아요.
0: 이제 성거리가 오면 이모한테 톡톡히 인사를 내라고 해야지. 어?
1: 예, 식당에서 차리는 거 하고 아, 내 손으로 직접 차려 먹이는 게 어디 갔냐. 요즘 애들은 바깥 음식이 습관이 돼서 건강을 챙길 줄도 몰라요. 이렇게 기회가 될 때 한 끼라도 맛있게 차려 먹어야지.
0: 맞소.
2: 그래, 언니. 오늘은 내가 우리 가게까지 접고 언니네 더우러 왔으니까 내 경제 손실은 언니가 책임져요.
1: 알았어. 알았다니까. 어이구, 애들 올 시간이 다 됐구나. 복자야. 이러면 준비는 다 됐겠지?
2: 어, 언니. 자.
0: 아니, 우리 혜원이는? 아까부터 보이지 않네. 혹시 방에 있어?
1: 방에서 놀고 있겠죠. 오늘 손님이 오는 줄 알고 아까부터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2: 언니, 애가 사람이 그리워서 그래요.
1: 아이고,
2: 엄마가.
1: 됐어, 됐어, 그만해. 듣겠다. 혜원아, 나와서 손 씻고 과일 먹어라.
3: 응, 알았다. 좀 이따 갈게.
4: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1: 성글이 왔구나.
4: 자.
1: 아휴, 어서 들어오게, 어서 들어오게.
2: 성글아.
4: 이모.
2: 왔네. 아유, 자식, 이젠 컸다고 장가갈 준비를 다 하고 이모도 기쁘구나. 어?
4: 이모, 수고 많았어요.
0: 왔냐?
4: 네, 아버지. 성금이, 인사오. 우리 어머니, 아버지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 이모요.
5: 안녕하세요.
1: 그래, 그래. 반갑네, 반가워. 자, 들어오게. 얼른 들어오게.
5: 네. 처음 뵙겠습니다. 량성금이라고 해요. 아, 꽃바구니 받아주세요. 제 성입니다.
1: 뭘 이런 것까지. 고맙게 받을게.
0: 네. 거기 서 있지만 말고 다들 어서 앉소.
1: 그래. 네. 자, 여기 앉게.
4: 앉소.
2: 아유, 색시가 참 예쁘게 생겼구나. 교원이라면서.
5: 네, 소학교 반지임 사업을 하고 있어요.
2: 아, 그래? 아유, 성거라, 넌 좋겠다. 색시가 교원이라 앞으로 애 교육은 문제 없겠네.
4: 아이, 이모.
1: 혜원아, 나와서 인사해야지.
6: 순자의 부름에 혜원이가 방에서 나온다. 토끼꼬리처럼 짧은 머리를 수어매고 편한 운동복 차림을 한 혜원이가 성금이 앞에 다가서며 젊고 예쁜 눈앞에 이 여인을 많이 올려다본다.
0: 혜원아, 앞으로 네 순보가 될 뿐이다. 어서 인사드리거라.
4: 어? 저 성금이, 옌 내 조카요. 혜원이라고 하오. 소학교 3학년이고 지금 우리 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어.
5: 혜원아, 안녕.
4: 혜원아, 왜 말없이 그냥 쳐다보며 웃기만 해? 어? 어서 인사드려야지. 숙모야.
3: 알았다. 안녕.
5: 그래. 안녕.
4: 혜원이 잘했어.
0: 아, 여보, 네. 식사 준비 다 됐으면 밥부터 먹기요. 모두들 하루 종일 일하고 배고플 텐데. 네. 어서.
1: 그래야죠. 복자야.
2: 알았어, 언니. 며느리하고 인사를 하느라 밥 먹는 것조차 잊었지?
1: 네.

0: 이름 모를 불편한 심기가 성금이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1: 성금이 입맛이 맞을지 모르겠어. 어려워 말고 많이 두어.
0: 네, 어머니.
2: 요리도 많이 먹어. 응? 어?
0: 음식들이 모두 맛있어요.
1: 그래?
0: 잘 먹겠습니다.
2: 그래. 자, 아버지 어머니는 모두 잘 계시오?
0: 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퇴직을 하셨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자리에 누워 계신 지 오래됩니다.
1: 그럼 형제자매는 몇인가?
0: 네, 외동딸입니다.
1: 반주임이라고 했지? 그럼 어문 수학 모두 가르치오?
0: 네, 맞습니다.
3: 아유, 어머니, 아버지, 이모 뭘 그렇게 꼬치꼬치 개물어요? 밥도 못 먹게.
1: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다, 그만할게. 자자자, 많이 둬. 이 자식이 벌써부터 색시 편드는 거 좀 봐요. 언니,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3: 이모, 참.
2: 말 그만하고 어서 밥이나 먹지.
0: 그래요.
4: 자, 성금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0: 네, 알았어요.
2: 성근아, 그런데 말이다. 우린 성금이가 첫눈에 마음에 드는구나. 상견례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
3: 아이고, 아버지.
1: 그러게다. 장소는 어디로 잡으면 좋을까? 저기 성금이, 부모님들은 뭘 좋아하오?
0: 네?
3: 어머니, 아버지, 이러다 재하겠어요. 성금 씨가 밥 좀 먹기 질문은 나중에 하세요. 토론도 식사를 마친 후에 하고요. 네?
2: 그래 그래 그래. 내가 마음이 급해서 말이 많아지는구나. 자, 밥 먹기요.
0: 네.
2: 밥 먹기요.
0: 자, 혜원아.
3: 먹어.
1: 이 물고기도 먹고. 자자, 이것도 먹어.
5: 고기도 먹어보고. 됐다, 그만. 벌써 다 먹었다.
1: 그랬어? 잘했네. 그럼 방에 가서 놀까?
0: 숟가락을 놓은 혜원이가 애원이 담긴 눈빛으로 성금이를 쳐다본다. 눈치를 챈 성거리가 웃으며 말을 건넨다.
3: 혜원아, 숙모랑 같이 놀고 싶어?
6: 성글쎄,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숙모라 부르게 해요?
3: 괜찮소. 어차피 상견례고 결혼이고 줄을 이어해야겠는데 조만간 시간 문제잖소. 안 그래서?
5: 같이 놀자.
0: 어?
3: 어? 저, 혜원아, 오늘은 숙모가 삼촌이랑 할아버지 할머니랑 할 얘기가 많아서 먼저 혼자 놀면 안 될까?
5: 알았다.
0: 수저를 넣은 혜원이가 모리태를 달랑이며 방으로 들어간다. 성금이 눈빛이 그런 혜원이 뒷모습을 저도 몰래 쫓아간다.
3: 성금이, 왜 한숨을 쉬어?
0: 네?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이모님, 밥 잘 먹었습니다.
1: 아니 왜? 성금이, 좀 더 먹지. 왜 벌써 수저를 넣었어?
0: 아니에요. 어머니,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1: 그래?
0: 음식들이 모두 맛있어요.
1: 그래? 언니, 예비 며느리가 참 복스럽게 잘 먹어요. 몸매는 날씬한데 먹는 건 이렇게 고루 잘 먹으니 법이잖아.
0: 네, 이모님, 저 입맛이 까다롭지 않아요.
1: 그래, 이제 성글이랑 얘기 좀 나누고 있어.
0: 응? 네. 저 어머니,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1: 아니
2: 괜찮소,
1: 이건 우리가 괜찮소. 치우면 돼요. 자, 색시는 저기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
2: 맞소.
1: 성글아, 얼른 색시랑 함께 거실로 가. 그 얘기하고 있어.
3: 성금이, 뭐 크게 덜 건 없어. 우리 일어나자.
0: 네. 예비 시어머니와 이모에게 다소곳이 눈인사를 건넨 성금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성글이와 함께 혜원이 방으로 들어간다. 폭신한 침대에서 퐁퐁 띵질을 하던 혜원이가 방에 들어서는 성거리와 성금이를 보자 바로 그들을 향해 띵질을 해간다.
3: 혜원아, 뭐하니?
5: 삼촌!
3: 혜원아, 밥 먹자마자 그렇게 뛰면 안 돼.

0: 뭐가 잘 안 돼?
1: 일 없다.
2: 선거리 곁에 서 있는 성금이를 바라보던 혜원이가 갑자기 개구리처럼 펄짝 뛰며 성금이 목에 동동 매달린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즐거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성금이 품에 마구 얼굴을 비빈다. 얼결에 혜원이를 두 팔로 안은 채 이리 비틀저리 비틀거리던 성금이가 급기야 놀라고 오식한 표정을 지으며 혜원이를 슬그머니 품에서 떼어낸다. 그 힘을 느꼈던지 혜원이도 성금이 목을 감았던 팔을 스르르 풀며 땅에 내려선다.
0: 혜원아, 왜 그래? 자, 삼촌한테 와봐.
1: 아, 싫다. 나 할머니한테 갈래.
0: 응? 그래, 가봐.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랑 함께 거실에서 놀거라. 상금이, 여긴 혜원이 방인데 우리 어머니가 혜원이랑 함께 이 방에서 자.
3: 그럼 아버지는요?
0: 아버지는 저쪽 방에, 그리고 저기 주방 옆에 딸린 칸은 내 방이요. 내 방에 가보겠어?
3: 네, 그러죠.
2: 선거리를 따라 거실로 나오던 성금이가 할아버지 품에 가만히 안겨있는 혜원이를 발견한다. 선거리가 성금이 손을 잡고 그들 앞을 스쳐지나 자신이 방으로 들어간다.

0: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1: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라디오 극장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두 번째 시간입니다.

0: 여기 안 써. 내 방이요. 어떻소?
1: 아담하고 깨끗하네요. 어머님이 매일 치워주나 보죠?
0: 청소는 어머니가 가끔 도와주지만 나도 게으르지는 않소. 자, 보. 이건 내가 학교 시절 태권도 시합에 참가해 상을 타는 사진이요.
1: 멋지군요. 이게 아마 성걸 씨의 가장 멋진 모습인가요? 그러게, 이 사진만 이렇게 크게 해서 벽에 걸었죠?
0: 어머니가 걸어준 거요. 앞으로 우리가 결혼하면 이 자리에 우리 결혼 사진을 걸어둘 거요.
1: 누가 성걸 씨랑 결혼한대요?
0: 오호, 나랑 결혼 안 한다면 누구랑 할 건데? 왜? 후회돼요?
1: 내일이면 후회할지도 모르죠?
0: 후회해도 늦었어. 보, 오늘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성금이 남아 우리 부모님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가 될 거요.
1: 그럼 부모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든다면 성걸 씨는 어쩔 건데요? 응?
0: 아이고, 오늘 성금이한테 또 말꼬리를 잡혔구만. 말이야, 내가 우리 성금 선생님을 못 당하지. 잘못했어. 미안하. 성금인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여자여. 이름 됐어?
2: 성금이가 성거리에게 곱게 눈을 흘긴다. 그날 무작정 품에 안기던 혜원이를 어색하게 밀쳐낸 일이 이토록 오래 가슴속에 남게 될 줄은 성금이는 미처 몰랐다. 성거리와의 만남이 인연이라면 혜원이와의 만남은 어쩌면 그에게 운명 같은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한편 네온 불빛이 반짝이는 어느 스탠드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녀 청년 네 대명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잔을 부딪히고 있다.
3: 진짜 오랜만이다.
4: 성구아, 정말 오랜만이다.
3: 그러니까.
4: 자, 한잔 하자.
5: 정세, 한잔 하자. 짠!
3: 성구가 반갑다, 야.
6: 진짜 그래.
3: 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외지로 떠나더니 너 고향 떠난 지도 이제 3, 4년이 되잖니?
4: 아, 그러게. 반갑다, 얘들아. 에휴, 그래도 동창들이 좋긴 좋네.
3: 그렇지.
4: 언제 만나도 편하고. 그렇지.
6: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3: 성구가, 너 반장이라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친구들과 연락을 안 하고 살 수가 있니? 우리 동창들 중에서 네 소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통 연락이 없었잖아.
7: 그렇지, 성구야. 야, 이 자식. 너 우리한테도 연락 끊고 살더니 묘기가 우연히 위챗 그룹을 통해 널 발견하지 못했으면 우린 내 얼굴을 다 잊을 뻔했다, 야.
3: 맞아. 맞아.
6: 야, 나 위챗 그룹에서 뜻밖의 성구기를 발견하고 얼마나 놀라고 기뻤는지. 예, 니들 알아? 성국이를 추가하고 대화창에 문자를 보냈더니 얘가 글쎄 너무 당황했는지 나를 미역이 맞냐고, 어느 미역인가고, 우리 동창 미역이 맞는가고 아주 시시콜콜 몇 번이고 캐어묻더라고. 야,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어쩌다가 성국이 너를 다 찾아내고 이렇게 출장차 왔던 김에 만나기까지 했으니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기분이 바로 이런 거였을까?
3: 여가, 너 이번에 큰 공을 세웠어.
6: 그렇지.
3: 연락 두절이 되었던 우리의 반장을 찾아냈으니까.
6: 그러게다. 나 요즘 위챗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니까.
3: 너야말로 위챗을 떠나선 살 수 없잖아.
6: 뭐?
3: 이젠 추가된 친구만 해도 몇백 명은 되잖니?
4: 그래? 미호가, 너 위챗 친구가 그렇게 많어? 아이, 보안이 추가되어 있는 그룹도 한두 가지 아니던데. 그리고 너 우리 전자제품 배우가 그룹에까지 가입할 정도면 만만치 않은 실력일 텐데, 어?
1: 자, 봐. 자, 예. 오늘까지 위체 친구 2,000명 돌파. 어때? 맞지?
4: 2,000명?
1: 그래. 와, 너 참 대단하다. 성국아, 너 아직 모르지? 위옥인 아동복 가게를 하는 언니랑 손잡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위체 판매 상황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7: 그래?
5: 맞아. 우리 언니는 위챗 같은 걸 잘 몰라. 가게에만 집중하는데 나 요즘 같은 스마트 시대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 마침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잘 안 되고 여기저기 낭패만 봐서 너무 속상했어. 그러던 차에 언니네가 아동복을 파는 걸 보고 욕심이 생겨서 함께 손잡고 하게 됐지.
4: 그래, 미호가. 넌 학교 때부터 성격이 활발하고 사교성이 좋아서 이런 일을 하면 적성에 맞을 거다. 돈도 잘 벌고. 그러고 보니 몇 년 안 되는 시간인데 우리가 선택한 길은 참 다양하기도 하구나.
1: 그렇지. 그래도 우린 이렇게 서로 연락이라도 하면서 가끔 만나서 스트레스도 풀고 나는데 성구가 너 너무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4: 미안하다 친구들아. 내가 일부러 연락을 끊은 게 아니고 그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내 딴에는 큰 뜻을 품고 사업에서 손 한번 제대로 펴보고 싶어서 무작정 외지 기업을 선택하고 떠났는데 에휴, 그게 세상은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더구나.
8: 그렇지. 대학을 졸업했어도 직장이라는 게 생각처럼 눈앞에 척 나타나주는 게 아니더라고. 난 졸업하고 이 4년이라는 시간 벌써 일을 두 번째로 바꿨어.
1: 누가 아니래? 난 오물한 개구리처럼 한 곳에만 머물러 있기 싫어. 딱딱한 분위기에서 매일 같은 사무실 같은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만 두드리는 거 더욱 싫다고. 그래서 가이드를 해보겠다고 자격증 시험까지 준비를 했는데 그만두었어.
4: 아니 왜? 젊은 시절에 하고 싶은 일을 한 번씩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1: 그렇지.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가이드 시험에 도전하겠다고 얘기 드렸다가 엄마 아빠한테 아주 된통 혼났어. 기껏 공부를 시켜놨더니 전도도 없는 일에 정신을 판다고 말이야. 아, 요즘은 아무 일에도 이력이 없어. 차라리 성구미처럼 남자친구나 찾아서 확 결혼이나 해버릴까? 어?
3: 야, 넌 결혼하면 일을 안 할 거야?
4: 어? 성금이? 아 참, 너가 말 좀 해줘. 성금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5: 오, 너 그래도 성금이 소식은 궁금한 모양이구나. 어?
1: 예, 첫사랑이었잖아.
3: 맞아 맞아. 그렇지.
1: 성국이가 성금이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좋은 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4: 맞아. 그래, 성금인 어떻게 지내고 있니?
5: 성금인 학교 교원으로 됐어. 그가 원하던 일이었고 그래서인지 힘든 줄 모르겠다고 하더라. 아이들 대장 노릇이 재밌나 봐, 걔는.
4: 그렇구나. 아유, 친구들 중에 성금인 그래도 무난하고 온정하게 자기 길을 찾은 것 같아. 안 그래?
5: 맞아. 걘 모든 걸 순리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성격이야. 평범해서 재미없는 듯 하지만 그래도 우리 중에선 가장 흔들림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결혼까지 앞두고 있고.
4: 그래. 성금이가 결혼한다고 했지?
5: 그래. 성금이는 남자친구랑 2년간 교제를 하다가 이제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있어. 아, 맞다. 오늘 아마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걸.
1: 어머, 그래?
5: 응.
1: 성금이가 어쩌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결혼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다야.
8: 야, 이제 우리도 서른이 가까워오는 나이야.
9: 결혼이 이러지는 않지.
7: 아, 그래 맞아. 아,
3: 뭐 그러는 넌 뭐 여친 있어?
9: 그럼 당연하지.
8: 오~ 오~ 지금은 열애 중. 조만간 얼굴 보여줄게.
3: 그래야지. 너 진짜지? 어, 성국아, 너 왜 말이 없어? 성금이 소식을 묻더니 미옥이가 얘기하는데 왜 아무런 관심도 없어? 어? 그냥 해본 말이야? 어?
9: 아니야. 아, 그렇구나. 아, 성금이가 결혼을 하는구나. 뭐 잘 됐지 뭐. 축하해줘야겠다.
7: 자자자자자. 그래. 자리 없는 성금 이야기는 그만하고.
9: 그래.
7: 자, 한잔 부딪히자.
3: 자, 그래.
9: 성국아, 오늘 어쩌다 만났는데 실컷 놀아보자.
3: 그래.
9: 자,
10: 우리 만남을.

0: 한편 첫인사로 어른들한테 점수를 듬뿍 딴 성금이가 밤이 깊어가자 성거리네 집에서 나왔다. 두 사람은 야경이 빛나는 강변 다리 위로 손잡고 나란히 걸어간다.
1: 성금이, 오늘 힘들었지?
2: 아니요. 아버님, 어머님이 힘드셨겠죠. 저는 괜찮아요.
1: 성금이, 난 서른 살 넘게 나이를 먹도록 부모님께 여자를 소개시켜드린 건 성금이가 처음이요. 난 사실 나도 오늘 처음 긴장했어.
2: 낯선 사람도 아니고 자기 부모님인데 성걸 씨가 왜 긴장해요? 나도 괜찮은데.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이모님도 참 좋았어요. 모두들 포근한 분들 같아요.
1: 맞소. 앞으로 우리 결혼을 하게 되면 모두들 잘해줄 거요. 걱정 마.
2: 저, 성걸 씨, 나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1: 당연히 되지. 무슨 일이요?
2: 혜원이, 성걸 씨 조카 혜원이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성걸 씨 누나와 매형 말이에요. 오늘 왜 안 보였죠?
1: 성금이, 내가 미처 말 못한 게 있어. 사실 혜원이 엄마 아빠는 서로 갈라선 지 오래돼요. 혜원이가 두 살 때인가 누난 꿈을 이름답시고 애와 남편을 두고 무작정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버렸어. 원치 않게 떨어져 살게 된 매형은 홧김에 누나가 떠난 지 석 달도 안 돼요 이혼 통첩을 내리고 집을 나가버렸지.
2: 그럼 혜원이는요?
1: 부모들이 갑자기 헤어지니 어린 혜원이를 돌볼 사람이 없게 됐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외손녀가 불쌍하여 매형이 집을 나가자 바로 그를 데려다 돌봐줬어. 난 그때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지.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어린 혜원이를 돌보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짐을 메고 집으로 돌아왔어.
2: 그럼 혜원이랑 한 집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왔다는 얘기군요.
1: 그렇소. 혜원이는 지금 10살이요. 난 걔가 크는 걸 봐왔고 한 집에서 8년을 같이 살았지. 성금이, 그래서 난 우리가 결혼을 하면 단 1년간이라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았으면 하오. 물론 우리가 살 새 집은 마련하고 있는 중이요. 집 계약도 마쳤고 장식을 해서 이사를 하면 돼요. 다만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는데 결혼을 한다고 갑자기 본가부터 해버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허전해 할 것 같아서.
2: 그럼 우리가 결혼해서 시부모님과 혜원이 다섯 식설이 같이 생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까지도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1: 나도 며칠째 고민을 거듭했어. 성금이가 부담스러워할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건 아니오. 하지만 딱 1년만, 우리 1년만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본가하면 안 될까? 새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1년 늦게 입주한다 생각하면 될 일이 아니오.
2: 성걸 씨는 참으로 효자군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제 입장도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태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제의를 하면 저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1: 난 성금이가 나를 예술가라 믿어서 내가 결혼까지 생각한 단 한 사람이니까 평생 함께할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왜 이런 죄를 하겠어? 이제야 말을 하는 건 성금이와 함께 결혼이라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고 우리가 앞으로 마주쳐야 할 문제들을 하나하나 상론하고 풀어가고 싶기 때문이요.
2: 말은 잘하네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미안한데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오늘은 이만해요.

0: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해설 고호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영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방송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하얼빈입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올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성 산림 곳곳에 아름다운 오색 단풍 경관이 펼쳐졌습니다. 성내 여러 관광지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았으며 생태 단풍 구경의 여유로움과 몰입형 공연의 열기가 함께 어우러져 휴양휴가와 입문체험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동정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흑룡강 장거리 단풍 관광 시장의 성적이 특히 두드러졌으며 성내 인기 관광지 예약 열기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고 할빈은 전국 장거리 여행 인기 목적지로 꼽혔으며 이춘 등 관광지 예약 열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상승했습니다. 페이주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월 국경절 연휴 흑룡강 관광지 입장권 예약량은 전년 대비 2배로 늘었고 렌터카 여행 주문은 45% 이상 증가했습니다. 할빈 치치할 목단강이 예약 인기 도시로 꼽혔으며 동부 호리몬, 할빈 극지 공원, 용사 동식물원의 예약이 가장 많았습니다. 9월 28일 할빈 이춘 고속철도가 정식 개통되면서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이춘은 전례 없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오영 홍성 림해 관광구는 1일 관광객 수가 14,000명을 돌파해 관광구 개발 이래 최고 1일 기록을 세웠습니다. 관광지 주변 민박 숙박률은 100%, 평균 체류 기간은 2, 3일에 달했습니다. 이춘 30그룹 개방 관광구 1일 조성 통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그룹 소속 개방 관광구는 누적 관광객 17만 9,700명을 맞이해 전년 동기 대비 약 11.3%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전성적으로 1,357회에 달하는 문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4회 가을예술관광계절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으며 뮤지컬 팬레터, 현대경극 빈강밀잔, 희극 뢰우, 다관, 발레, 호두까기 인형 등 다양한 예술 장르 공연을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일전 메이투안이 발표한 2026년 국경절 소비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800km 이상을 이동하는 장거리 여행 예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이용자의 30% 이상이 한 곳 목적지에서 3일 이상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국경절 할빈은 인기 장거리 여행지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국경절에는 여행 이동 거리가 길어지고 체류 기간도 늘어나면서 항공, 고속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해 한 번의 여행으로 여러 도시를 둘러보는 다도시 여행 방식이 각광받았습니다. 메이투안의 통계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관광객 1인당 약 1.2개 도시를 방문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상승한 수치입니다. 교통망이 지속적으로 정비되면서 기존의 유명 관광지가 아니었던 지역들도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감주, 이춘 등 공항으로 가는 항공권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특히 이춘은 약 135% 증가했습니다. 할빈극지공원이 올 국경절 연휴를 맞아 특별 테마 행사와 한정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겨울에만 만나볼 수 있었던 대표 인기 콘텐츠를 가을에 미리 운영하고 다채로운 국경절 특별 프로그램과 경관 연출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극지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공원의 대표 IP인 개구쟁이 펭귄 퍼레이드는 기존 겨울 시즌 한정 프로그램이었으나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특별 운영됐습니다. 더불어 신규 몰입형 겨울 경관 전시가 공식 오픈됐습니다. 해당 전시는 눈 내리는 북방 마을 풍경을 재현한 겨울 테마 거리를 조성해 관광객들이 가을철에도 할빈 특유의 빙설 분위기를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경절 기간 다채로운 한정 특별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대표 인기 프로그램인 백골의 쇼 바다의 심장은 국경절 특별판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세계 최초 3D 홀로그램 돌고래 쇼는 국경절 전용 창작 무대를 추가 편성했으며 신규 프로그램 국경절 워터댄스 쇼에서는 국내외 전문 공연 예술가들이 수중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이 밖에도 국경절 특별 빙하 퍼레이드, 애국가요 공연, 바이올린 연주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마련돼 풍성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추석과 국경절 연휴에는 더 길게, 더 멀리, 더 다양하게 즐기는 여행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트립에 따르면 관광객 10명 중 1명은 추석과 국경절 연휴를 합쳐 긴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이투안에 따르면 추석 국경절 연휴 기간 항공권 예약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비행거리 2,000km 이상 장거리 노선의 항공권 예약량은 76% 급증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개 이상 도시의 항공권을 함께 예약한 고객은 무려 70% 늘었으며 항공과 고속철도로 여러 도시를 여행하는 이용자도 14% 증가했습니다. 여러 여행사의 예약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긴 연휴 동안 경험 자체 몰두하며 느긋하게 여행 자체를 즐기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행 플랫폼 투뉴 관계자는 전통문화 여행, 휴양 관광 여행, 테마파크 여행 등 상품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며 현지 음식 맛보기, 무형문화유산 공예품 만들기, 특색 공연 관람 등 현지 체험을 통해 한 곳에서 도시 전체로 시야를 넓혀 그 도시의 문화적 깊이를 느끼려는 관광객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여행과 노 쇼핑 투어, 소규모 단체 여행 등의 수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올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 영화 총 흥행 수입은 11억 6,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신탐지 흔적은 4억 2,200만 원으로 전국 총 흥행의 36.3%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에 올랐습니다. 흥룡강 성위 선전부가 공동 제작하고 마디얼 문화관광그룹이 공동 출품한 이 주선율 영화는 연휴 내내 전국 영화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영화의 가장 큰 가치는 실존 인물인 조선족 최도식의 이야기를 전국 대형 스크린에 올렸다는 점입니다. 10월 1일 할빈 로드쇼 현장에는 7일 훈장 수상자인 최도식이 직접 등장해 노년 최심을 연기한 리설근, 청년 최심을 연기한 장희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영화 속 캐릭터 최심은 최도식 본인의 실제 인생을 원형으로 한 것입니다. 스크린 속에서는 수십 년간 미세한 흔적 속에서 진실을 추적해온 형사의 모습이 스크린 밖에서는 이야기의 원형과 이를 재현한 예술가가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 영화의 가치는 단순한 흥행 성공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영화 신탐지 흔적 공동 출품사 명단에 할빈 마디얼 문화관광그룹이 이름을 올리며 용강 현지 시장 주체가 촬영지 제공을 넘어 콘텐츠 제작 상류 단계에 깊이 진입하는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영화 속 마디얼 아이스크림이 신탐의 사건 해결을 돕는 장면은 현지 브랜드와 영화 IP의 상호 융합을 보여줬습니다. 로드쇼 현장에서는 영화 티켓으로 마디얼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받고 빙설 대세계 태양도, 소피아 성당, 로회당, 야브리 등 관광지와 마디얼 직영점 혜택을 누리는 티켓 따라 여행 가기 정책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영화 홍보 플러스 브랜드 가치 증대 플러스 도시 홍보 삼위일체 모델로 한편의 영화가 도시를 활성화하고 현지 브랜드가 문화 관광 산업 체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로를 열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52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 전에 어느 날 양서린이가 정거장에 나가 부상병들을 떠나보내고 나니 벌써 날이 훤히 밝았다. 그들이 마을 어구에 이르렀을 때였다.
1: 저 봐요. 미제의 비행기가 이 마을 상공을 빙빙 돌아요.
2: 우리 병원은 은폐가 잘 됐는데 왜 놈들이 여기서 맴돌까요?
3: 아니, 저기!
2: 어? 뭐예요?
3: 저걸 뭐! 특무놈들이 산뒤에서 신호탄을 쏘고 있어!
1: 빨리 공습경보정을 치워! 알았어요. 집 안에 있는 부상병들을 빨리 방공군에 대피시키세요.
4: 알았습니다.
0: 적기들이 폭탄을 퍼붓고 나팜탄과 기관포를 쐈다. 잠깐 사이에 부상병들이 들었던 집들에 불이 달렸다.
1: 서방아, 호들레지 말고 침착하게 중상자들을 빨리 방공구에 옮겨가.
5: 알았어요, 언니.
1: 중상자들이 있는 집은 한 사람이 한 집씩 책임지고 빨리 방공구에 옮겨. 전선에서 부상 입고 온 동료들이 후방에 와서 희생되게 할 수는 없어. 빨리!
0: 양설은 단숨에 중상자 8명을 업어 날랐다. 방공굴 오구까지 와서 중상자를 내려놓은 그는 갑자기 되돌아섰다.
1: 용자가 어디 있어요? 용자가 어디 있는지 본 사람 없어요?
6: 방금 부상자들을 부축해주러 갔어요.
1: 아니, 그걸 보고서도 왜 그를 말리지 못했어요?
6: 가지 말라고 했더니 꼬르통해서 한 사코 뛰어갔어요.
1: 그 애가 간 곳이 어디요?
3: 저,

0: 사업병동에 가봐. 그 애가 금방 나를 부축에다 주고 다시 거기로 뛰어가더구만.
1: 그 말을 들은 양설은 나는 뜻이 사오병동으로 달려갔다. 사오병동에는 이미 불이 달렸다. 시꺼먼 연기가 집안으로부터 솟구쳐 나왔고 창문에도 불이 달렸다. 양설은 불타는 문을 열고 들어가 영자를 오보내왔다. 양설이 달려갈 때 공중에서 적기 한 대가 내리꽂으면서 폭탄을 떨어뜨렸다. 연기가 사라진 후에도 양설과 영자는 계속 땅에 엎드려 있었다.
2: 양설 동무, 빨리 일어나 뛰세요.
1: 양설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땅에 엎드려 있었다. 양설은 백영자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파편에 맞은 양설의 뒷잔등에서 피가 질벅히 흘렀다. 사람들이 몰려왔다.
3: 언니, 언니, 일어나세요.
2: 양설동무, 양설동무,
3: 빨리 일어나요.
2: 양설동무, 이젠 적기가 갔소. 빨리 일어나오. 양설동무.
0: 양설동무가 크게 상한 것 같소. 그러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오. 빨리 양설동무를 병원에 옮겨.
2: 네, 그렇죠. 알았습니다.
1: 병원에서 구급 처치가 끝났다. 옆에 둘러서 있던 사람들은 양설이 의식을 회복하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초조한 기다림 속에 자정이 지났을 때 양설이 눈을 떴다.
3: 언니가 깨어났어요.
2: 언니, 언니 깨어났군요. 물을 마시만 해요.
4: 소방아, 너희들이 나 때문에 쉬지 못했구나. 가서 쉬어라.
2: 언니, 우린 괜찮아요. 어때요? 아직도 아파요?
4: 상처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아마도 내일까지 지탱할 것 같지 않다구나.
2: 그게 무슨 말이에요?
3: 언니, 죽으면 안 돼. 언니, 날 구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나도 죽을래.
4: 영자야, 이제 나도 많이 컸는데 그런 어리고진 소리는 하지 마세요.
3: 안 돼. 언니가 죽으면 난 어쩌라고. 안 돼.
2: 언니, 할 말 있으면 저한테 해주세요.
4: 그래. 네가 내 말을 전해주렴. 서방아, 우리는 함께 있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동안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냈다. 나를 대신해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잘 위로해드려라.
2: 네, 알겠어요.
4: 그리고 내 동생에게도 잊지 말고 일러줘. 장난에만 탐하지 말고 앞으로 입대할 기회가 있으면 입대하라고 말해주거라.
2: 네, 그럴게요.
4: 서방아, 내 가방을 좀 갖다 주렴.
2: 네.
1: 양설은 가방에서 빨간 빛과 테두리에 빨간 칠을 한 동그란 송거울과 지금까지 아까워서 쓰지 않던 수첩을 꺼냈다.
4: 영자야, 이 수첩은 네가 가져라.
3: 언니.
4: 서방아.
2: 네.
4: 별로 기념으로 줄 만한 것이 없는데 이 빨간 빛을 기념으로 받아두어라.
2: 언니, 감사해요.
4: 그리고 이거,
2: 이 손거울은 누구에게 주라는가요?
4: 난 아직도 그 동무의 생사 여부를 모르고 있다. 그 동무가 돌아오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살아서 돌아오면 이걸 기념으로 전해주어라.
2: 네, 알았어요. 제가 곧 광련장에게 전할게요.
4: 그리고 그 동무야말로 진정 순금이라고. 난 참 그 동무한테 미안하게 울었다고 전해줘.
2: 언니, 언니 상처가 심하니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말아요.
4: 그리고 이 망령필도 그 동무에게 전해줘. 그 동무의 망령필은 잉크가 새서 쓰기 불편하도구나.
1: 서방의 손에 만년필을 쥐어주고 나서 양설은 숨을 거두었다.

0: 여기까지 말한 서방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빨간 비단천에 싼 것을 꺼내 곽상이에게 주었다. 곽상이 풀어보니 여러 해 동안이나 양설이 손에서 떼묻은 금성 만년필과 동그란 손거울이 나왔다.
1: 양설이.
0: 뜨거운 눈물이 곽상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1: 그 눈물에 어디 묻었어?
2: 손봉디에 작은 산후에 묻었어요. 우리 언니의 몸을 깨끗이 씻고 인천으로 감았어요. 머리도 감고 빗겨주었죠. 언니 그저 잠든 것처럼 모습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언니를 장사 지내던 날 사람들이 많이 왔댔어요. 병원 일꾼들과 부상병들 외에도 송풍류의 인민들과 군 이민류의 일꾼들도 왔어요. 배경자와 조선 여성들을 몹시 애통해하면서 반나절이나 울었어요. 군인민위원회 간부 동무는 양설 동무는 위대한 국제주의 전사이며 중조친선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영웅 칭호를 수여하기 위해 조선 최고사령원 동지에게 보고를 올렸다고 했어요.
1: 알았어. 서방 동무, 내가 인차 따라가겠으니 동무는 먼저 리원부에 가서 좀 쉬어.
2: 네.
0: 서방은 그가 마음이 괴로워 그런다는 것을 알고 그를 혼자 있게 하고 싶었다. 그는 배낭과 바이올린을 치고 마을로 돌아갔다.

세상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소꿉 친구이며 동지이며 전우인 양설의 한 생을 묵묵히 헤엄겠다. 그의 앞에는 단발머리에 군모를 쓰고 위생 가방을 맨 의젓한 여선사가 생글생글 웃으며 달려오는 듯했다. 곽상의 눈에서 비오듯이 쏟아지는 눈물이 바닷물에 떨어졌다.

0: 1951년 가을 단풍이 붉게 탈 때 조선 전선에서는 적들의 추기 공세를 분쇄하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5차 작전 후 아군은 전략적 공격으로부터 전략적 방어회로 넘어가 모두석께서 지시한 지구적으로 작전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라는 작전 방침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다섯 차례에 걸친 작전에서 계속되는 신비한 타격을 받은 적들은 19만 명이나 녹아났다. 게다가 병력이 부족되고 사기까지 녹지 못하다 보니 적들은 하는 수 없이 전략적 방어회로 넘어갔다. 이런 형편에서 적들은 7월 10일에 정전 담판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담판에는 성의가 없고 여전히 싸울 준비를 다그치고 있었다. 작전이 소속된 제13사는 5차 작전이 끝난 후 서해안 일대에 이동되어 휴식 정비하면서 병력을 보충받았다. 그러다가 이번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선에 나갔다가 적들의 맹렬한 공격에 부딪히게 되었다. 등근과 주부는 탄위 지휘소를 어느 한 산마루에 설치하였다. 이영에서 지키고 있는 진지에서 전투가 치열했으므로 등근은 이날 아침에 이영으로 시찰을 나가고 주부 혼자 지휘소에 남아있었다. 점심때가 지난 후 이영은 적들의 돌격을 여러 번 물리치긴 했으나 전연 지탱점 하나를 빼앗겼다. 그 소식을 들은 주부는 마음이 불안했다. 이때 보초병이 들어왔다.
1: 어? 정치위원 동지, 지금 저희 산 아래로 몇 사람이 오고 있는데 아마도 사장 동지 같습니다.
2: 아니, 그런데 사장이 왜 온다는 기별도 하지 않고 갑자기 올까? 나가보기요.
0: 주부가 나가보니 네 대 사람이 큰 포탄 구덩이를 에둬라 산비탈에 붙고 있었다.
1: 저기 맨 앞에서 걸어오는 분이 사장 동지 같습니다.
2: 걸음걸이를 보고 틀림이 없고.
1: 네, 사장 동지는 오리막길도 평지처럼 걸어다니죠. 저기 뒤에 사람들이 벌써 한 발이나 떨어졌습니다.
2: 예전에 한길군정대학에 같이 다닐 때부터 난 사장의 날바람 있는 행동을 잘 알고 있지. 아직도 그때와 다름이 없어. 사장 동지, 산길에 들어서서는 펄펄 나네요.
3: 산길에 들어서서야 저 동무들이 누구도 날 따를 사람이 없지.
2: 그런데 왜 전화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나왔습니까?
3: 주노무, 며칠 만나지 못했다니 그동안 왜 이렇게 축해졌어?
2: 사장 동지도 나보다 별로 좋아하신 것 같지 않은데요.
3: 지금 신경이 부족되지 않소?
2: 아, 신경은 그럭저럭 이어낼 수 있는데 이게 좀 모자라서.
3: 담배 말이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좀 가져와서.
2: 네? 아니, 이렇게 반가울 때라고야.
4: 병이요 놈아, 그 대생사 스무갑을 내놓소.
1: 알았습니다.
2: 자, 받으십시오.
1: 사동동지, 고맙습니다.
3: 그래, 이거 정황은 어떠소?
2: 아, 오늘 우리가 잘 싸우지 못하다 보니 100 고지를 빼앗겼습니다. 전에게 고지를 목탁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의 반돌리 계획을 들어보시겠습니까?
3: 아니, 주도모, 그건 천천히 들어보기로 하겨. 오늘은 방법을 내보려고 이렇게 동무들을 찾아왔어.
2: 우리도 지금의 이 비동 상황을 타개해보려고 여러모로 생각해보았는데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3: 이런 상황이 타개되지 않는 건 우리가 조급증에 딸려 고정된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념적으로만 문제를 생각해왔기 때문이요.
2: 조급증으로?

0: 드라마 영웅의 아들, 딸 5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8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873kHz， 저단파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로컬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